0: 天天林子诺扎这些比农的恰从东扎松林子人的一种人口啊老把电子档林子做熊啊加满项目的这个是哪一向来抗给龙池这些比林子引导谁入大有目
1: ngala ngarang ke bi thap che lo ji yue la che la che rang ke me chi nyong wa zang mo yang yue si
2: che da ngai yi ju bi me chi hyu lan li che da la zang xue ko zhe da me chi yi ka xue xie dun ji na ngan ji le chi che ling ge zhe la wen ge yang zhe
3: sing ge zhuo bo nan ba gong kan zang Tata chichi sengko tsukpe linsin tana, pechong longchin nyenchen le kong kamke longchin chi nga tang nge jube shulam shibe linsin shi. Teringke linsin na, pe rangchong zhong rinbe chicha pa tang, na zhun chasha sato khen penpa tsene la ge calon gyurim tang, chasha sato ko la chanchi shibe tamju mecha te zhudu yinbe, chichi senpa ra gasi zhu. Pechong shikadze chongchir, norpi shibe pente kanki yuanzhang ge nima tsiri laji ngashe parsumto tachuk mangpo suibe tamju te nyangchu tume parsumne chante peke yulung kansa chabyubashi. Kongki loma rin penpa tsiri tabu puchu tso chite shirin mangso tang legung tsenpa kato detang korki shija mangpo chedang nani. Jigni peke je mangso tsu detang gen dushi gontor tongju tang. Nini rangke puchu tsolaya tetawu pente chasha la shu ju kunma tongki yu. Penpa tsirin ki jang ge nima tsirin laki rewa nangshin detang ki shija chicha nani tapar milo ji lakzam shi yu bashi.
4: Nganzu ge tiktam shi chise ge kapde di mangso rwa bala amla wuna zi. Kuna tso yindu zima ta kuna tso chasha no ta rinne yuwa mare si shuye yu mare. Una yuwa rita nyamnyo pyo sum chobo yuwa rita. Ta inale 팅뜨다 수준스게 인지민지 냠색 돈 맛이 이렇게 좀 주시고 어 담배지는 예지는 일장만장장 시원하고 그러나서 냠 죽어 봐 다 딘데지가 좀 건져지 배 건져지 땀 건져지 좀 저거 나조랑 한 게는 걸 중화 미만 지도인 제외기 그런 게 방주 보라 라고도 나조 뷰리기 증내디 저마 주다 증내디 아니 표소 화장 쳐버지를 봐 그럼 맞다 맞다 용 자셔 세면 봐. 때 나도 딱 가서 검사도 그 도주 딱 자주 딱 처리 이렇게 요 말아. 다들 뱃 겐 찍다 좀다 담비다 롱 망부 줘 봐. 뱃 찍자다 만지네 지금. 요한 쪽 그 급지 망부 줘. 다 갖고 도다 지럽 저 제가 두도 섬. 딱 망지 뱃 당에 담 담비. 담비 쪽 뒤에 망부 떠고 봐. 아니 뱃에나 다들 이제 튼디 지가리 자기 제가 말해. 어때? 계속 미주 안에서 계속
5: 切切让龙狼这把来修为呢，可给这切的让谢这让那给你做，可没给做不来，让个喇叭家不，让个喇叭家子，没做个没人认识，让中央立过来，让个听的得这么些，听的是什么？他听俺这表个大的可以得不多个是呢？听他打的嘛些呢？菩萨俺的听俺意思个是吧？哦，听那些，听是个这个，得这么些为呢？好，这个他切不赢呢，不落个那几位呢？可俺这个可是切不赢的呢？可俺的听俺就的，他把就觉得俺俺是人家的这不认识。
4: 是吧？啊，今天谁？搞定了。对，刚才都都弄起的，是吧？果然说，现在你的，我听的也是啥啥子。那边的，是吧？毕竟呢，金山全部切割了的，金山全部是也是开起不了，然后说啥子全部切割了，啥子这个的全部切割了，边就是肋骨的，啥子金山是肋骨用过的，是吧？毕竟呢，破了就得想打了啥子就不干死过了，嗯，你那里啥？就说，他的那些，光是给，不拉我就研究的，搞不。
5: 단대고도 다 게임바 뒤졌어 봐. 뒤 담배리다. 띵하면 벽을 리슈 담배 불을 열다. 담배 세게 가려서는 깨지 찍 돈도 지라. 더서 부. 돈내 이렇게 부디 내지르다. 세이는 어, 다지 담배 세게 디내지 예마자도 산산스. 띵고도 간나디 일레이 봐. 다 벽에 그 담배 망부 줘 봐. 민해지게 룸비 푼다 줘. 생해지게 룸비 뒤면 줘 산스. 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
3: Jilo ni tong jamii jubdun loro, penpa tsering pejon leri lanza lobli zikor cheli dien zinja ni lopta shinde, motu detang shije tira ki lela juxin. Yorto, lopton lome jaja sato di siju sambu uwe serwo, kongki lopo chenpu jaja sato nante, duzu chenpu zamiya chola mikhorba nangyu.
0: Tisi gila tanda gila lopchen lome jaja sato di dien jirwa.
5: Then I mean,
0: 지라샵지슈에게
5: Good table, young man, travel to the table, Jibuka, and I got to the table. Ani tuk siwende, kudugi, tiri, nito nishu lukitawa jubetse jukuri. Taki ngiga jumze kare

0: 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べちょ ちょっと待って。とんげんならじったでちょっと出なんてさ。たちゃらのチドリングをたちゃらよば。すにじけ。あのビンハル。おてねちゃった。だやっとみんなやつらいるわ。で、これば陳じたけ。ぶるちょんれちべぼでよば。ぼでてて。あにんじにとてる。とこれ。で、で、かくとたのしみしぞやるわ。この
1: この前のつまんでどそれ。仕事で沈んだことは何とて。ちょんさん、抜くさべ、不審する。あと、てからその、からその、別。さて、やぶなまれ、ばばとか。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ちょれね
0: ᱪᱮᱪᱤ ᱩᱨᱜᱤᱱ ᱢᱚᱥᱮᱭᱟ ᱢᱟᱨᱮ ᱠᱚᱨᱟᱱ ᱨᱟᱞᱟᱱᱤ ᱫᱮᱢᱨᱮ ᱤᱞᱟ ᱡᱩᱱᱡᱮ ᱜᱤ ᱢᱚᱫᱤ ᱥᱟᱜᱚᱣᱟᱨᱮ ᱠᱚᱢᱟ ᱜᱩᱜᱩ ᱭᱚᱢᱟᱨ ᱦᱟᱢᱵᱟᱥᱤ ᱭᱚᱢᱟᱨ ᱦᱟᱢᱨᱟ ᱪᱤ ᱭᱚᱢᱟᱨ ᱛᱟᱨᱟᱱ ᱛᱤᱠ ᱵᱮᱡᱨᱟ ᱥᱚᱥᱚ ᱥᱚᱥᱚ ᱵᱮᱡ ᱪᱤᱵᱟᱨ ᱛᱤᱱ ᱢᱚ ᱪᱟᱠᱚ ᱵᱟᱛ ᱫᱤᱞᱤᱪᱤ ᱭᱚᱢᱟᱨ ᱪᱚᱢᱚ ᱡᱟᱝᱜᱟ ᱨᱮᱥ ᱠᱟᱱᱫᱤ ᱨᱮᱫᱚ ᱱᱟᱢᱡᱩᱱ ᱮᱱᱫᱚ ᱥᱚᱢᱟ ᱵᱟᱛᱭᱟᱭᱤᱱ ᱫᱚᱥ ᱛᱤᱱ ᱢᱟᱜᱮᱞᱟ ᱡᱩᱱ ᱢᱚ ᱥᱟᱭᱤᱢᱤ ᱫᱚ ᱛᱮᱢᱵᱮ ᱛᱟᱝᱟ ᱡᱚ ᱪᱤᱠᱨᱮ ᱞᱮᱨᱟ ᱡᱤᱛᱚ ᱢᱚ ᱥᱟᱭᱤ ᱭᱚᱢᱟᱨ ᱵᱮᱡ ᱞᱮᱨᱟ ᱠᱟᱭᱤᱱ ᱪᱩᱱᱡᱟ ᱟᱱᱤ ᱢᱤᱡᱚ ᱱᱚᱢᱵᱚ ᱪᱟᱨᱟ ᱠᱟᱨᱮᱥᱱᱟ ᱛᱤᱡᱟ ᱢᱤᱝ ᱪᱟᱝ ᱛᱚᱢᱤ ᱮᱛᱮ ᱥᱚᱛᱟ ᱟᱱᱤ ᱢᱚ ᱡᱚ ᱪᱤᱭᱮ ᱞᱟ ᱥᱚᱯᱚᱢ ᱛᱟᱣᱟᱱ ᱥᱩᱱ ᱡᱤ ᱡᱮᱨᱮ ᱡᱚᱱ ᱛᱚᱢᱟ ᱥᱚ ᱵᱮᱡ ᱧᱟᱢᱟᱨ ᱚᱨᱮ ᱚᱨ ᱥᱚᱥᱚ ᱥᱟᱭᱤ ᱜᱮ ᱪᱮᱜ ᱨᱤᱢ ᱡᱚᱨᱚ ᱡᱚᱨᱤ ᱪᱤ ᱟᱱᱤ ᱫᱤᱱᱮ ᱨᱚᱜᱚ ᱫᱤᱱᱮ ᱞᱟ ᱠᱟᱜ ᱠᱮᱵ ᱡᱮ ᱠᱩᱥᱤ ᱜᱟᱱ ᱛᱩᱠᱥᱤ ᱡᱚᱣᱮ ᱫᱚ ᱪᱤᱭᱮ ᱛᱟᱝ ᱛᱟᱢᱟᱥ ᱱᱮ ᱪᱩᱱ ᱥᱚ ᱛᱮᱢ ᱫᱟᱞᱟᱢ ᱡᱮ ᱴᱮᱜᱚ ᱟᱥ ᱠᱟᱨᱤ ᱟᱱᱤ ᱛᱚ ᱪᱮ ᱪᱮ ᱪᱤᱠ ᱛᱚᱱ ᱡᱟ ᱫᱤᱱᱮ ᱤᱭᱮ ᱛᱟᱢᱟ ᱡᱚᱭᱚ ᱪᱮᱵᱤ
1: ᱟᱨ ᱥᱩᱜᱟ ᱛᱟᱱᱫᱟ ᱫᱤ ᱡᱚᱣᱟ ᱞᱮᱱᱮ ᱪᱮ ᱟᱫᱤ ᱡᱤᱠ ᱪᱮᱝ ᱡᱩᱱᱤ ᱫᱤ ᱭᱟᱢ ᱵᱤᱭᱟᱨ ᱭᱟᱥᱤ ᱵᱟᱨᱮ ᱠᱷᱟᱱᱫᱟ ᱨᱮ
0: ᱛᱤᱱᱤ ᱱᱟᱡᱩᱨ ᱛᱤ ᱪᱚᱢᱨᱮ ᱜᱟᱞᱤ ᱠᱟᱨ ᱪᱮ ᱪᱮ ᱢᱚᱨᱚ ᱪᱮ ᱪᱮ ᱠᱚ ᱪᱟᱵᱫᱩᱱ ᱡᱤᱱᱤ ᱵᱤᱨᱱᱤ ᱭᱚᱨᱮ ᱟᱢᱫᱚᱱᱮ ᱭᱚᱢᱨᱮ ᱛᱮ ᱭᱚᱱ ᱡᱮ ᱢᱚᱴᱚ ᱢᱚᱴᱚ ᱢᱚᱴᱚ ᱠᱷᱤᱨ ᱠᱚᱱᱮ ᱡᱮ ᱡᱮ ᱛᱟᱣ ᱜᱩᱭ ᱵᱚᱨᱩ ᱪᱮ ᱨᱮ ᱭᱟᱢ ᱛᱤ ᱡᱤᱠ ᱛᱟ ᱪᱚᱴᱚ ᱫᱩᱱ ᱫᱚᱱ ᱠᱮᱥᱟ ᱵᱮᱥᱩ ᱠᱚᱱᱮ ᱟᱨ ᱯᱟᱡ ᱪᱮ ᱛᱮ ᱛᱤ ᱡᱤᱠ ᱛᱟ ᱪᱚᱴᱚ ᱱᱮ ᱪᱚᱴᱚ ᱡᱤᱡᱤ ᱱᱟᱡᱩᱱ ᱟᱞ ᱞᱮᱥᱩ ᱠᱟᱨᱮᱥᱱᱟ ᱦᱮᱸ ᱫᱟᱜ ᱞᱚᱴᱚ ᱪᱮ ᱢᱚᱠᱮ ᱛᱟᱱ ᱡᱮ ᱠᱚᱱᱡᱚ ᱪᱟᱞᱚᱵ ᱡᱮ ᱴᱤᱠᱟ ᱪᱤᱢ ᱱᱩᱱ ᱠᱚᱱᱡᱚ ᱞᱚᱵᱨᱟ ᱫᱤ ᱡᱮ ᱛᱚᱥᱚᱱ ᱛᱟᱨᱤᱛᱟ ᱦᱮᱸ ᱟᱨ ᱤᱱᱫᱩ ᱡᱮ ᱭᱟᱝ ᱢᱚᱫᱤ ᱱᱟᱡᱩᱱ ᱱᱮ ᱪᱚᱢᱨᱚ ᱦᱮᱸ ᱱᱟᱡᱩᱱ ᱤᱢᱟᱱ ᱥᱮᱱ ᱪᱤᱢᱨᱚ ᱟᱫᱚ ᱛᱚ ᱛᱟᱢ ᱡᱤᱠ ᱵᱚᱨᱚ ᱛᱚᱜᱟ ᱡᱟᱛᱮ ᱱᱮ ᱛᱚᱥᱚ ᱩᱵᱨᱚ ᱟᱥᱤ ᱟᱨ ᱱᱟᱡᱩᱱ ᱢᱚᱜᱮ ᱪᱮ ᱠᱚᱨᱮ ᱫᱟᱜ ᱱᱟᱡᱩ ᱠᱮ ᱛᱟᱛᱟ ᱥᱤᱝᱜᱩ ᱟᱨᱮ ᱛᱮᱱᱤ ᱠᱚᱨᱮ ᱫᱟᱜ ᱱᱟᱡᱩ ᱛᱤᱱᱤ ᱪᱩᱱᱮ ᱠᱚᱛᱚ ᱡᱟᱥᱤ ᱱᱤ ᱪᱩ ᱠᱮ ᱱᱟᱱᱟᱱ ᱡᱩᱜᱤ ᱡᱩᱝᱜᱚ ᱥᱟᱛ ᱫᱮ ᱪᱮᱣᱟᱡᱩ ᱡᱚ ᱛᱤᱫᱟᱱ ᱡᱤ ᱛᱟᱡᱩ ᱛᱟᱠᱚ ᱱᱟᱡᱩ ᱡᱚ ᱛᱩᱢᱵᱤ ᱱᱟᱡ ᱛᱚ ᱢᱚᱜᱟ ᱪᱤᱠᱟ ᱛᱩᱢᱵᱤ ᱱᱟᱡ ᱛᱟ ᱠᱚᱞᱚᱵᱤ ᱟᱫᱚ ᱛᱤ ᱵᱟᱝ ᱱᱟᱡᱩ ᱠᱮ ᱪᱤᱠ ᱠᱟᱝᱵᱮ ᱜᱮ ᱪᱤᱠ ᱛᱩᱢᱱᱮ ᱜᱮ
1: ᱛᱩᱢᱵᱤ ᱫᱮᱫᱚ
0: ᱟᱹᱱᱤ ᱠᱟᱢᱤ ᱛᱤᱱᱫᱤᱠ ᱪᱮ ᱪᱮ ᱪᱚᱨ ᱪᱮ ᱪᱮ ᱛᱟᱡᱩ ᱪᱤᱢᱨᱮ ᱢᱟᱨᱩ ᱛᱟ ᱪᱚᱱ ᱪᱟᱠᱤ ᱪᱤᱠᱤ ᱡᱮ ᱧᱟᱱ ᱫᱩᱜᱤ ᱫᱩᱜᱤ ᱪᱮ ᱪᱮ ᱛᱟᱠᱤ ᱜᱮ ᱛᱚᱠᱥᱤ ᱯᱮᱨᱩᱠᱚᱨ ᱨᱮ ᱥᱤᱱᱤ ᱪᱩᱠᱚ ᱨᱮ ᱟᱹᱱᱤ ᱟᱢᱫᱚ ᱠᱚ ᱵᱟᱨᱮ ᱪᱟᱞᱤ ᱠᱚᱨᱮ ᱛᱩᱥ ᱛᱮᱞᱚ ᱪᱟᱠ ᱪᱟᱠ ᱛᱮ ᱛᱟᱡᱤ ᱟᱞᱚ ᱟᱥᱤ ᱛᱚ ᱪᱮ ᱛᱮᱱᱤ ᱭᱟ ᱯᱟᱨᱩ ᱫᱚ ᱵᱟᱫᱟ ᱜᱮ ᱴᱩᱨᱤ ᱨᱟ ᱪᱚᱱ ᱡᱮ ᱴᱩᱨᱤ ᱵᱮᱛ ᱛᱮ ᱛᱟᱱ ᱡᱟᱢ ᱧᱚᱢ ᱵᱮᱞᱮ ᱜᱮ ᱪᱤᱠᱩ ᱢᱤᱫᱩ ᱭᱟ ᱫᱚ ᱢᱟᱱ ᱧᱟᱢ ᱧᱚ ᱫᱮ ᱥᱟᱜ ᱛᱤᱝ ᱡᱩᱭ ᱵᱮᱞᱮ ᱜᱮ ᱪᱤᱭᱮ ᱠᱮ ᱪᱤᱢ ᱥᱤᱵᱟᱨᱮ ᱥᱮ ᱛᱟᱭ ᱤᱱᱮ ᱫᱤᱝ ᱡᱩ ᱫᱤᱭᱟ ᱛᱷᱤᱨ ᱢᱟᱨᱥᱟᱞ ᱠᱟᱱᱟ ᱢᱚᱝ ᱫᱮ ᱫᱤᱝ ᱡᱩ ᱫᱤ ᱢᱚᱝ ᱫᱮ ᱫᱤᱝ ᱡᱩ ᱥᱮᱱ ᱠᱟᱨᱮ ᱥᱮᱱᱟ ᱛᱮᱨ ᱫᱤ ᱪᱤᱭᱮ ᱜᱟᱨ ᱠᱚᱭ ᱢᱤᱨ ᱜᱟᱨ ᱢᱤᱨ ᱥᱮ ᱥᱮ ᱟᱱ ᱢᱤ ᱡᱤᱯᱟᱭ ᱱᱟ ᱡᱩᱱᱩ ᱢᱤᱱᱫᱩ ᱠᱩᱪ ᱠᱮᱨᱟ ᱪᱩᱥ ᱡᱟᱣᱟ ᱢᱚᱱᱮ ᱡᱩᱱᱩ ᱢᱤᱱᱫᱩ ᱛᱟᱭ ᱤᱱᱮ ᱧᱟᱢ ᱧᱚ ᱫᱤ ᱠᱟ ᱡᱚ ᱢᱚ ᱡᱩᱱᱟ ᱞᱮᱨᱟ ᱛᱟᱨ ᱥᱩᱜᱩ ᱫᱩ ᱫᱟᱜᱤ ᱠᱤ ᱧᱟᱢ ᱧᱚ ᱢᱮ ᱡᱟᱢ ᱱᱤᱢᱟ ᱫᱩᱨᱤ ᱫᱩᱱᱩ ᱢᱮ ᱛᱟᱠᱤ ᱫᱩᱨᱤ ᱪᱚ ᱴᱷᱤᱞᱟᱱ ᱪᱩᱫᱩ ᱛᱟ ᱡᱤᱞ ᱠᱚᱞ ᱠᱮ ᱪᱩ ᱠᱟᱯᱩᱫ ᱟᱱ ᱫᱩᱨᱤ ᱫᱩ ᱡᱚ ᱪᱚᱢ ᱢᱚᱫᱩᱱ ᱠᱚ ᱯᱷᱩᱢᱨᱤ ᱡᱟᱜᱨᱣᱟ ᱠᱚᱥᱢᱤ ᱥᱟᱨ ᱥᱟᱡᱟᱨ ᱵᱟᱢᱤ 그걸 미딱지 하고 싶어 미카 부에 전자리 땡 양간 속에 즉 시중에 전하시면 팀론 팀론에 딱 가지고 말이 나서랑 수교는 리춘에서네 맞으러 나 속에 다 나서랑 기세가 예용이 깨져도 무슨 내 중대네 따뜻해 고치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괜찮냐 대전 어쩌죠 하나 지 대냐면
1: 여기 따뜻한 저 그냥
0: 대접 대접 년절이
1: 년절로
0: 어 대접 년절이 세대 대전 년도에 진짜 그지 알레야 그래서 딱고 티코라 옆에 뭐 지나서 지내 그 중에
1: 레레 로글레지 레
0: 어 다게 로글레지 레 코라 옆에 뭐지 옆에 뭐지 고티 로글레가 맞아 이렇게 뭐지 눈도 샤도 안 돼서 세 진짜 또 코라 얘도 진짜 띵 안 돈 안 넘지 그 케베는 수수께 뒤에 계주 생물에 먹듯이 계주 무시 버리자 티 남쪽에 변쪽에 그룹치네 겹부지 연구들로 차 타 보이고 냉주 뒤에 두고 되네 매셔 차고 지혜는 쉬어 섬사하지 쉬어 제보에는 가임이 온다고 하고 그러고 미 대장은 봐도 종교들 아니 자님네 지혜 되네 문도가 아니 거기 수예 그 락제인 날에 수예 그지 제시 터보지 흘러기는 어? 죄면도 띵예가 보채 지금 남쪽 님네 지혜 수예도 수예요 맞아서 아니 독재제 대접되지 독재제 되는 명이 간다 둘이 그 바로 이렇게 해줘 아직도 아니 소순하냐 잘 아사바다 뉴 다체 하고 거자 좋냐 미사바다 뒤뒤 다체 어두치 어두치 이제 단다 봤다 아두라지 다 마정 다시 사야지
2: 단다 지지 생이비 레진디는 벼종 농친 년진 레이콩 감기 농친자 나당 니 주비 휴람 시비 레친디레 나당 치랑 콘소자 나르송가 모차르 메치 담주링데 치라라 장뉴자 초주진 데바당 다다 치랑 비탑자 람버쇼디 긴체 차도 크빈 긴셈당 뇽낭 토비 좀지소 농가 휴버딘데 자치 싱킨 남당 냠쉐낭와 피당 내가 지지 주비 휴람 르몽옴시 가르디

0: lobchen lome chasha sabdu tu kong la kange mangpo che yurung wen jang durab sarbe junu dongchong ke nyingdob tang dunju je topshuk la teni rangka rangso tupe chasha shik sabdu she yu wana penpa tsirin la ji kong tang drabe chasha sabdu shinkin ji na jun so la jun dube gecha jishi yu tam she na
1: ganzo karale kane tsichimile nimle patsa tu sabsanang ye ke ke zumbri nimle tsitu yinji min sabsanang tu ni patla ta lega kane tsim kengjong samskur gire dabgre kalanga tegre sabsa ti kisem ti thamna gyu do litu yungre chawna mi janjare sidi khabu shibre kane yungre kane ti khak changse kane dilo khap ti khak chancha tabal kane yong si nga gire nga dabgre nga nara thungre namya samde khogre Tishina mizgade, ti yungu tu karasa, nyam tu zikin, jake jam di diyao, peke yungu pabchak chudu. Jamal, pabchak, yarab chudu. Che nya nga tepkiri nga karasa, yigiri nga nara tuyungiri, samdi matangma ina. Nga chawalambi jangja yisara ina. Ani, nya rambu ti shukchab chiche. Ani, zirek kuya di shingi, tanya. Hola. Ani, di yungu samdi kata kare ina, kanyan tekiri samdi samdi kina, kol thangbo nga dhari di yu tu samdi. Dhariya ziki, kata shukchab dhari shen yu marwa. Workshop 말해 되게 쉽지 뭐 너무 많아 안 되는 수 막 다지 남균의 사람들이 있던 거 아 다 간다 길에 다들 봐도 안 담으로 미순 미순 지에 다들 좀 다게 메티게 있다 복삼 거나 따라 좀 이미 미니슈다 봐 레슈토 되게 너 사람을 했던 거 아 레슈 좀 이미 거기 낙제티 거든지 되게 그랬지 아 사람들이 막 그랬지 기억하고 있는 거 그래서 난 안 줘 담배줄아 자잘스러운 아시게 팀만 망보지 롭지 지금 그러와 내가 근데 지금 그 망보지 롭지 않지 망보지 롭지 아니 클릭 클릭을 거치 북삼들 문조리 용이야 그치도 배봐 제기당 아니 가서 좀 봐 배쇼 침을 잡지 이리 와라 알라도 양 땅에 망보지 TV 있는 어디 엄지 땅지 한다란 팀 계기 내가 많이 봐 이리 와 미주 있다 팀 있다 강원에 막여봐 내가 있나 개인 원농 그런 게 봐 이리 와 팀 있다 지금 미주리는 매개베 주들 나나 요 말이 아스르지 솔직히 그 체주 된거 봐 이는 나나 요 말이 솔직히 감지 담지 사람 식당에 드비요 그렇지 그렇지
2: 그들이 글라게 되는 줄 전제 다른 나 맡아서 나서 주인가
1: 그렇지
2: 그렇지 맞아요 네 글라게 전제 뒤에 전제 밑에 왜 먹었지
1: 심주리
2: 심주대야 용도대야 와
1: 그렇지
2: 그렇지 그렇지

中南侧，大大姐姐三眼皮，林青的呢，别用龙天眼睛里看，看给龙天姐，请老哥在林青时，我林青的做小王的专业。

周南措天地林前南这里是比南对卡藏东侧松林前地一些情况建筑品作党林前总之党做相关的专业

唐仲莫助力音剧，在那里录剧，念念总讲嘛。一家家对对，点点做节目，八位多绝人物，点三种。

那呀，这小林我呀，年纪三长那呀，可笑我呀，他当空马赛呀，不安着我呀，俺我没心那呀，那可惜我哟。

东南西哦呀，进步些几年呀，家道哦呀，谁接什么家呀？怎着我呀，人莫着吧些个呀，让莫我呀，东南穷里没呀，我着我。

야 서제오 땅마 바가토야 제자부와야 거주조블레이야 타베오 룬데마워르파야 제자부와야 거주통도라야 소마보 쇼랑주바미야 인정오야 자마탐솔라야 차정오 정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6 2도를 크는 다디 피제 줘야요 말이야. 평순 처리 줘야요 말이야. 광주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연구 좀 봐. 대사계의 중디 도동의 평순순 지조 지조도 두고 요래라. 반장계의 지만 지만도 두고 요래. 이 인디 디 다지 대사계의 중기냐 진단 친구 찍지.

Ya,

也还是那龙个地方子呀，咋听我爸妈老唱哩真的呀，里头说还学讲龙个词儿吧子咪呀，咋听得了龙个唱不子用。

Tamche ke do la lo ren mo da ri ya

这个啦呀，他查查瞧，好马上阿罗你这个腿呀，查查中好江山阿罗里边这个腿呀，当着我土堆阿罗也里这个旁呀，啊，秋天。

공주나야 다다라하요롱가롱샤스니야 당고라샤르알로콜라즈쇼야

他就叫马里埃罗女孩子西呀他你妈还顿街罗个吃了弄成那呀 冷场么女孩罗西为自己呀

0: Senang cho kong kan so pejo lung chi nyin chi le kong kan ki lung chi ja le mon do ra ki benin chi ka gon zo ji ye nga na ja ya jo ka ye tre ka lin chi no le na tin ji do ji ta ka ma ni da nyang to ten ka shi chu to kan ren ji si da ki ba yo ji si ne nga zo nyang to le mo chi chi ji ye ta ten song ka shi chu ko to ra ye na san bi pe ye ten ni ngue bi pe ye ha jiang pin so chu bo ke re a de yin de zo me mo da mi ba jian re wa xie dang de ya pin song chu bo li re men zha wa ten ni lo na chue men zha wa 工作班级但人质时代的还将个那个蒙布这个的那个蒙布这的但要没给了班内里边钱有的杨姐的那些宣传的这个人啊如果租给的他了他内心的有弄着他的那些蒙布这他的用的用银币工人啊等等这些亲戚是呢人质时代也不着的跟着那些个啥的
1: 哦，但俺那是跟你现在听个，可是个罗，啥子穷人种的地方，他，那么是就让有人听了你蒙不接，他认真的，行动也许是穷吧，他听明白的，所说的，乡村人那里，所说的主部人那里，这说个最重要的，Trust is the foundation of love。
2: 铁达可是一个用自动的，你知道的，走路行动啊。现在要定一般的，就是个主播吧，给他自动用的车多。铁达脑筋轻松给拍卖有了，轻松给车子搞自动的也不节约呢。他的得了，所说一切也不节约。俺那就从那离开开了，老那离这也不着的真的。
0: 是。
2: 认真的做的，适当性的，他认真也许的起来是呢，当不的所说也不差多不起。他给钱我认得个啥的。
0: 荣荣
2: 也不接，恰嘛都呢，我们不接给敲的把认真者，一路人就嘛过，人家做的说是说也不接，恰多的。
0: 其实，
2: 那俺俩一个呢，他认真者都告诉了，做起来就，认真嘛，你跑路不得了，上去，对，要么也透过性格上的，这个，什么都俺给做，给这些的，干嘛你给个你干些的东西的呢，咱这个西部人我就嘛过，这嘛说跑路不得给，牵着些上性格，牵了呀就到哪里去，牵着些个起性格的，我得给人家怕的。 当初去认真用的告诉你，融入现实的时候蛮一般，年纪大概七八岁的个啥的，啊，那个怕这样的做，也比没当人多，做下不个错，做的也些个搞些，啊，对对，其实啦，不能怕对，啊，下不去做那些啊，他确实上去那个啦，做完的忙不的，工作做，哦，做这下不去的呢，哦，当然要么就是多么的啊，自己来做，那个呢，早晚他们的下不去不掌握这些生活，他那个呢，俺哦，强度是那顶多学个一节强度那做，那个呢，干的。
0: 认真用的，真的说说也不差劲的。你的答案做八节用的，可是上些，跑路不是上多的，你认真的。他学用的些呢，但认真的这个也不中，我们就这上的。是，但请你给他都写不得，今年说说个，长一个个可有的呢，再话他得比可有劲。对嘛？这农呢，没给的呀，说说也不接，差吧？就没得呢，长不长样着的，说说个没一般了，上些一天没得那几天的。
2: 是。
0: 但真正这样呢，但是我们不接了，天朝个。
1: 那大一亩个那什么不接，哪里行啊？他这样忙不接个噻？那些从认真些当个蛮值吧？哦，就是。但是，给生钱不难的，但是。农村人那里用，就是把他主播把人搞到这里是穷吧？那他等于生意，那俺是把基本没开起了。你看，搞了人了，人家也不用什么的。他这搞的是独头提高了，搞的呢，咋么鸡巴，就用那点着不就做起来，说说给他吃着不咯？人家得了些，他做的电商，电商就弄个送去了，他人家家家在把开起就了，可做给他电商。
0: 看人呢，可是看啥人多？他说说的一起做还得，说说的一起做就得，开这么些那里做。那说说的，看看没啥个一起做还就有嘛了。轻松给呢也不做什么的，主播给呢也不做什么的，说了今年主播们多，你轻松也不么多。那你说说一起做做，接接了，说说是把没听见了，他不把钱不用出来了。人家可是没接，给他一万块钱了，说说给人家主播的，真的是一次个钱了，人家三八九不五。
1: 他那没得人家做，电脑做很多，所以给他一起上那的，多年一般的，就是人不接了，他的确是过了，也配置做个的嘛多。他那个一般的一起过是没接，电脑就马上做就没得钱多。但是没不接给，他电脑做很多，不满意那不用那，可是怕生出的他一般的一起的做好的这个呢，用了很多。那你碰到了不是个接了，他做多年一起的免得了，那你说是你是来不是个接了，等你接哪里了嘛，你知道吗？你说看啥子能拿很多？其实对了，当铺你他离开个人了，说说了，这个马上的也不接过了。 他那他妈说有嘛的，听到这这样的做的，顶车也比汽车贵的，是，是这样的，这说有车有车你就空的，你老忙不闲那啥那东西，你这当地里的真多，但轻松个这东西那里，主播把个电影那里开了呢，他怕这玩意儿，自己玩意儿吧的，听到这里的真多，怕做你旅游不是刚刚听过去太久嘛的。
2: 他们不接，什么些人家，等待部门的融入一起拉进人家，你打算这把接上了东西，你这个是，老店这接单子，老店那个，那么他新看这把这个兴趣这么做是，没批准人家做的怎么了呀？俺自己也没把，让他做了一起，加加加的，他们约定就干脆是的怎么了呀？他这个人民啊，不，这样的怎么没忙过去的怎么？现在呢，加加。 직지마도 我那些呢，每次呢是错的，主家就差点了吧，引进没错的，就差点怎么了？没批准人质的，那些呢，我那些呢，没几个了，引进没贵的呀，给钱做了就过了吧，他引进没批准，知道哪里的怎么了？我讲，没怎么了，他人质怕就钱的怎么了？刚给打不了就打个了不就吃亏，用钱交了吧？他做起来是的怎么？俺做当铺，他嗯，对面是做那的，就钱呢，俺做的错把错把错把弄了过，弄的怎么了？ 他给谁人家去给这些东西弄，那么人家这些的怎么了？现在就靠村内的，就靠厕所里人家提出来是的。他人家跟着这，出把出把了嘛，推了给讲这些，然后就是俺出把那票，出把这票子的怎么了？对面是到头的，十六了吧？今天站到，今天忙不着吧？今天在忙不着，那些的怎么？我靠，人家是不提出来是的。今天这个忘记，他俺做经商是做这个差价。 江神部是不是就能够做把这个上路单位的张伯利啊？肯定是了不得，第一个不是给他三年级把差价的牛的，而且等到入会看来的就哦，谢谢，他俺俩没时间打跟对面去给家这个兄弟，因为明年啥子节啊？这啥子嘛子呢？俺那时候接了没做嘛跟俺开门领把的，他说没事，不过能力啊，你修多，不过就个这么这样的，控制做起来就。 怕是出来也不行，不成，俺做个人也几个名的，也几个名的。他这名字他票根子，俺做你妈养几个，是不是没读过书的怎么，家里就是可养不一单，是不是？我听说忙过就是白家的，白家家的怎么了？啊，你谁能按照的年纪哦？他早早就忙做，我们这里上，他白家家俺来开来做，给家去做，我给他白家用，老张冲的家做做给家，俺俩一个按照的。 当俺扬州这个也不买的，滚了吧？没，连着出马给他东阳么的，我这个他东阳么么买的，对呢？没得出马，我说说出来的，他们不那么说，他说我按照，但是这，他这里按照这老的扬州，给些钱呢，也没些投机嘛的过，没事，第一给他内头去插起不了的，怎么了？ 做工的休息期末假的，开些的，你每个人不就骂同样是的，就讲，你别的开始都别个，都做都自己来，就，也不借钱，你等这，那个时候就得不偿呢，起码当俺我上班的是吧？俺没忙不进，着急没，俺等的做，等的因为，俺的地，俺做米粮个路就脱了嘛，今晚就怎么地，路就给接不进我的，有的不来就这些，现在几点俺做，没批准人质的怎么了？俺做说的所以呢，刚刚有的，刚刚有的不的。
0: 军队就是，对，军队就是，对，那也打不着嘛，这没参谋安的人是吧？俺那接不了俺做军队的，我他的军队把没参谋安的人，俺那个他去当的，特别没得做，确实不过。哦，对，对，对，对，当里特别黑。
1: 哦，就是，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0: 你的呀，嗯，说说个清仓可有一能着，说说长龙可有个。 콜라 다들아 신효 대대백이 한다시래 앵가 신효 바가다 신효서 조용데 채널아 추고다 다 추고서나 시바세나 끼여버다 시바송 예스여바 다들네니 바로이나야 지마 세노다 메다 메바던 렌지시디 잠바 추고마옹가 몸보마여도가 되는가 천상대노라 창롱시비 못되나 양마다 메바지 렌지시단데 코랑가 뭐는 희나 다 되었다 버리게 천상노는 추고 캐장 너 캐르마 레데데데 이나 양기던 렌지시데 코충조네야 차오사데 파마 소소 로겐자라 요메나 소소가 보다 모서다 아니세라 던던데린 차데 양 렌지시단데 양
1: Tangan Chinsu is an Akari, Mobile Sanatonga, Kosoki, Durishina Zoshin, Panja Trolashina Zoshimado, 아니 요 인다 체바지 가르데스는 친촌노는 뻬뻬셔도고 제인바 요 뻬뻬제이나 요 저도 파마니 들여야 보매바 요 파마니 카지 선주여라 디속에 다 저도고 바창이 바지야지 아니 뻬뻬들 다바 상칸지 보매바지 아니 리카 가르리나 리드마요 바지 저티다 코요그리다 진동이테나 안다 코스 제진데 코요노를 저도고 제동가 마상 트위터에 말이 카시 요 카시 니솔가 차살 저와 좀시다 아당이 손노를 보모지 요래 디카테 좀 비르거를 가리나 차진 요래 멤버 가리나 또 말이 맞아요. 힘은 드시네. 근데 저기 신조지 좋은데 봄아딘 틸라 파마데 속이나 다 저기 체와마서 니와마서 가리나 쳐도 걸어 봄아디가 산소 맞은 조심도 타나 봄아도 거서 파마니 빨라 계좌 여보시 되게 루스만도 텐데기 다 다시 맞아 소지는 성카리 밤 썼잖아 미지서 다 삼아래 땡에 거서 지네 다 야시잖아 머론라 두고야 버지랴 니바다 머론게 요지 산옥 계좌도 좀 하시다 사지요는 긴 다시 니데 다 민지 메바 야시 인제레 지네 기타 로 니스레선데 바제 봄아디 로머론 다 가르나지 라서레 로치스니즈 봄아디 시나자자 먼저 나다 맞으면도 아니면 가르지진 제 주니니 가난도지니 다 야지 야나치샤 다 된서 가르나즈들 되게 편다여서 치산티 상 여보지 돈 다디 제돈을 띠니 정도 다디 파마즈도 계속 돌을 좀 타나 된서 종선을 만들도 다 같이 다 러시 튼서 좀 하는 니바데 자자사 되실니 다 저와마야 산 체와마 니와마 추조마 되니 파마기 다디 와마 지기래라 저다 저저 마사 면들래라 아니 비질가 다 돈이 간다텐라요 다른 코초초도 그 시작이 다른 던라보지 소마스에 되던지 아니 저도 바오스에 로데 모보지 요라 대선을 가르려듯이는 다 리카 가르려나 소소 산을 이치 자자 자지 요까지 리더요 말아 다 저도 그 자자 자스 디 레와 요레사 아니 가지 소소 리카테 리인도데 냠아체스기 지라 땅에 파체 차사마리 지사까지라 산을 들어서 랩살레르라 아니 그 딜리르 오마서 진세치르서는 츠뇨진지도 나오주지 신진이 대화여바데 키레라 띠온도데 츠뇨진지딘데서 하고 차버레서 티카스니 데속이론데 단 니바마자 찌마서 티네시여서진도 지산 파마기 다다로바마지사니 아이니 와사마르서는 상공이 받아 자오지라 티나지 저저고 리르마요마 티나지 인도진도 시작에 대해서 몸포체 리갈이나 뷰가해본들라 디 진세치르서는 최소간 틸르다 시작된다 유지리 또 파마도 부지발 파마도서 리갈이나 부지들 주다서 신도 아이 네티 리진 가능도 비가 예본도 아니 런 산서지 시어도 코송 이바도 주번다고 신도 디진 아바 아마도 신문도 코서발 아 주보 산도 코서발 계속해도 되는 신도 티나 온도도 다 제제라 이바도 저도 계속해는 주번의 이시 그래서 변을 다 대비도 거를 대서 단자지
0: 아
1: 대제리다 진다
0: Tereka Lintzina, Tinzi Dojita, Kamani the Yanto, Siotu Tokan, Jinji Sidan Gohiba, Yogi Sini, Rimur Yubi, Titi Muntu, the Lintzi Simper, Gasuhyo. Tama Yetang and Sukota, Sojin Riji, Gola, Zenjuda, the Sojin Rita, Yilaya, and Jinji Sidan Dada. 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你们不用 대사가다 바로 부지여라. 들 당가 이디 잠바 소소가 챙거다 대한 챔지여라. 대가 소소라다 힘효 몸부지 쟁가스. 배차야나 저기 챔드는 제와 단딘바 다 챔드는 판조 만조세라. 단나 다고 그 챔드는 야다 저라 파가 샴부시 마가 샴부시 단나 그 챔자노라 차로시부도 그 대이나 더머냐 바로 부지 소소가 가로다 젠지시디 잠바 양 핀지 제와가다 딘바지 젠바지 그 미유지 매바지 양 챔차 카토바 단네 챔창게 단제 힌교 망부 제뇽도 단네 그 양 보모제이나 아야 당알라 칭찬제 요로제나 나라 군이 바로 그때 먹을 제와 제와 때 충사라야 군이 바로 침창세 침세다 이제 다가 다가나 지자 루스 콤바지 놀라 초아시에서가 당할 침창제 여러 신 렌지시디 잠만 미우 장단 만자바 그네 지라가 소소거다 가히 진다 고고 올라 대대바야 만부지 등상시 소가라 통진거 아 전에 인사데 침창거 로소다 다다긴 양셔 침창거 되는 신서 아 지 몸부지 그 콘솔라 힌효 젠거스
2: 다소 까마라 근 뒤나나 저 시단신 엄마 김사지 투마티 디고량아 디선 그 가서 있는 뒤에다 도나숙 좀 교육도 부구지 답해차잖아 롭존 약부 마지온 봐 쉐바 약부 마지온 근데 이제 엄마 준티티로 지온 엄마 친족을 보통 그렇게
1: 하고 엄마
2: 친족을 지마 코 야보 레나 어 친족을 어 아니 어디 친데지 아 이게 좀 저 가고다 기야히운도 좀 말해 기 다자 투자나 뭐 보여도 어 바바 존즈 코 파마 안 돼요 어 엄마 이사를 코 친구가 있다 엄마 파마 장르네 범아지 한 아뇨레 엄마 산노톤 아뇨자 데 아뇨르 딘데 코 존다다 콤딘데조 야포조스 야브레 야 아뇨 야포치 제멘 그조 어 체리지데 좀 야메네 체

0: 가만히 가가시도 좀 그러다 야면 이제 녀아서 대교를 짓는다 간다 근데 미셀 다다송 로존다 좀음이 정말이 다 되게 몸보지도 되게 강에 몸보치도 되게 야 주파 예운도 잠바리야 지졸고 뭐랑 오이나 아니 군속은 이제 다 자토선이 뒤으로 와 대전에 직진인데 잠바시 다지나 아니 소소스 마지바데 뒤도 뒤으로 와 뒤진데 잠바 아니 소소스 김장도 뒤는 오 카메야 삼산데 단니 주주가 내리 전에 인데 인 삼산데 이제 간다 오늘 단대기 야구 마좀데 지단지나 그랑기 김장들 아마 김제지 제가 지민은 김제데 라서 녀디야 저지 손자 나좀 진지세인데 잠발이야 아니오나게 차롱야 보면 그냥 이게 미니게 침상 고유데 야 보면 진짜 빼면서 이렇게 이제 뭐 맞살 아니올 답에 제가 그냥 진지야 보서 그저 카모 보이에 고스는 인지미에 파마랑이 근 거 주지 카모 보서 야 봐 아니오든 진지야 보서 아니올이야 찍 미겐달 제와 요구야다 삼시 요구에서 파마랑이 거 주네 봐 근데 나저 참자 저힌 거 다다송 rong anyu ya bo jime gana anyu zoma de tong rong pama ka ya shunja ki la de ki de sang ya bo tong pama ka la shunja pe de ga nyu chore ka ma ni na na mo ta ma zo jo ki de che zo gro ta ga di ga la mo du du an sang lo tong sang lo tong chi de zo de zama le zo ma de tu de cho ma ki tu de ka ma to re a zo ko to lo na mo de che ya wo ge mo ge de te anyu sang de de da bo de
1: chi zo ge lo so
0: te du anyu le ki ge tong de pa ge an rong ya bo ji ba zo rong ya bo ji zo me pe ya bo ji de anyu le ka ba ze mo ze ji ma ge ma ze zo ni rong pa na lo ze re ga ne mo bo ta mo re ni go te ten de ye go te anyu o ko ze mo ze ga ze mo de ge chuma da ne ge ndin di zo chin sa ge ndin di de ge chen bo me sa l pa ma ge sem di ge sem bo de le sem ja ji da ma zo ti za ma bo ji de la cha bo re ba
1: bo bo
0: ti ge ba de de tu ma de ye di du zan ba le ya di 就是通通一年的呀，地里呀，嗯，偏钱不拖呀，哦，就是就是，逻辑神奇，不会的，人家都怎么这样的，这不会的呀，就弄东西呀，人家，他说，嗯，偏不是偏钱不认识的些，明是，俺说等的开些给多难的，俺说别家子呢，俺说西中这马布老呀多啊，他这个别的老的吧，马老不的，罗布中搞的就是嘛，开发出什么新闻路都是的，别的旁边给他买些个，不会这个呀。 打牌的是集中的做老老老的做，可能给名次给他念的做嘛。啊，你电脑里啊，干脆查个大嘛，不就的，不过电影本来的呀，三西的的做通呀的，的做，跟他拍嘛不学不就套的有些的些。那俺做认真呢，我嘛是，做俺做没怎么清仓呢，这个月的是吧？电影的怎么的，人机没你接清仓哪里啊，拍嘛你给没必要不接接，人家不接的，啊，你人机这边哪落的，不过呀。
2: 让学个老师的作业不用呀，是不是？你说开钱不是？是的，当俺做个写错头个，前景线呢，前景站一个了，就大用的怎么办？人这些当跟着一个，他可能开上手了，开上头了有人个，他都忙不及有了，别吃钱了，俺做老崔等着着急，他一个写个啥东西呢？他一个呢，俺做个大家给写九桌上是吧？就等着抢着通，看啷着这上呢，来个去，拉巴等着接的，他等于个，俺着拉巴的。
1: 但是忙不进个，杨开心呢，逐步个搜索了，但我这些吧，等着，等着这一段咱们就跟人这些当的，吃了这些送呢，这些当开上这些啥缺啥的。那天你听那你爸的对手个七八次个啥的，真多。等于说，俺我妈听那三十几个，可是给了这里咋起我就多看见你爸的个业绩，看你们是些那么多，莫不些那给了个业绩没把这抢着去，听那三十几个，听那其他几个你给搜索是三十几多的，听那现在搜索中国些那啥路许多。跟那个讲个，给了的说了他，刚没些啥呢，他俺他那去罗德去个，给了的给罗德去咱有个就，可能给罗德的那个抓起有个就，你得这真呢，俺那得给业绩的一个起来。所以说你做，但是莫不些懒着了。现在听那个说了，都从你也不接来接，你爸的就是过了，但是害怕啥些。 방이바도 Nima isi tonde, isi tabari jikama gocha karchonchu tonde shido. Ani koso yi chozo kuro tsoi nolari, ani lado nolari kariyina, teso chowa teso tatata tachi zonro ra. Nizo kuyo chezi deyu de, ani mubashi peto kore kokate lano shido. Tiena chi rida rindo. Yinda chozo kuro maya maya yon, nizo jaja sato ba yina yon, chiba reisha. Ta nizo tarayina sa chi tsone ki lindai chimbo jin tsoka chira. Tika usi ya chowa chita ka chira ma mubo chi yore, dinol chowa chonka chira. Ani soso tana. Mumpal kita siapa dia? Orang mata mebaji, jundaji orang tu je. Tiada ciri. Ani tanah tering, ngaji cuci.

0: 거로 제 촌내린 데가를 녹아지르 연락하기 제 최사바스 이거 시험 가지랴 최사바데 니 땡아 맞아 시시요 말이 디고 아니 드레시 소리 디고 계제 저도 가지 나요 티 지심도 텐다지다 고요기 대진이 바다 소속이 지속이 되든다 나요 소속이 가서 그 카무스
1: 제 대양 그 나 저거 들 그 예스에 받다라 고알도 직서 야고 당기가 저 계자 소소라 지지 연나 어떤 마지 소소가 세노라 냐나 대양
2: 그 아마 유튜브 그제 아마
0: 저기 그리니요라 대내용 이바트 드려기 소지 그리니요라 티 슐로가츠 니선 로그시도 마도 같이 돼 있어요 같이 저쪽으로 파다만 세상에 사는 게 다 같이 이제 의대도 휴대되는 뭐 보지 요라 티 솔직히 봐 양 저쪽으로 대선 거저 거파 칼리나요 가르지고로 잡아 창기 담심이지 도와 주창기 다 티 창때는 더 창서야 말은 이바도 제 잡아 자서 거파는 야 찌기 가게진 로마지 됐어요 되는 뭐 보지 과는지도 이 가서 거서 창때는 더 창때 거기를 말은 이바도 제 잡아 니시선 제서 니마 자진이 그 찌기는 거긴 타나 제 데이터 따다 오지 마라 티소 이바도 지수도 또 뛴 것이 같이 이제 그때도 휴대대 따다 내심도 되는 된다
2: 네 된다 잔도가라 그 도와고비 mere samjhena ande sam ta ngan da che gun ta memo drama da din din mo zo ro ko ngan din zo jita gamu mar che ge ta thi ka sul ya yawa che gu sam ta pe cha ya na nga da pe cha yin ri tu ma na ta che zo ngan zo lo che zo lo ye chu ta nga chu din mo bo yo la sa de ge da yin na mo che sa da cham bo de ta kon zo da pa zo din din zo ka sul ya pe cha yin ngan zo lo di ste bin da ande da zo de gin gamu ye ro ko te yin ji mi ni pan ro 이기미테고데 초학은요 뉴 펜션 초보 열고 야곤 자동데 대학고쳐다 지들고 나사야 야 남성우지르가 나사 마음고로 내가 친들레뇨 텔라살이온도 내가 동부 친들제티 로치디체제 디네 강에 친들티지도 디네 아고 담회해진가야 오 디네 지경도 제오 마 초학은요 뉴데 야모레도 디데디네 지어서 대학고 로주데 정말로가 하고데 맞아 디지마지 아고데 유자 아고데 아 딘도 자동만 좋아서 지들고다 진조라고지 응용구도가 저마 이게 배제 배건이 근다 고존이인데 야 아니오데 히텐즈 지여다서 이 찬도데 데 코다 계자시 코가 담을 가래 계자 니 계자신도도 자마 니콜 할이 힐메 뭐지다 크루시게 히데 대처 하나 지들링으로도 데 콜로 주지 켜는데 콜로 로튜니 마스 로단도 마니 로튜니 간데 니 코 이종 무슨 나만 데네 나마 이종 자라데 니 그나그나 바한 콜로 주지 지연도 좀 엄마 할이밖에 어 아니 로춘조레텔레 오만 담을한테 딘나로 로조 망포 제사 아산서들이 인기미 파 몬스키 제트와도 계속 론이 계기서 하루부터 로디나 제제 안데 제제 어 야포링 어 딘나 제제 파지잖아 콘조다 다 파진 진리지 안데는 가문은 그산데 양안서 그 난주 파조다 레가다 디조왕기 레츠레츠지 도와다 디조 냠도 만로랑 로저지 봐 안데 저가 좀 누가 가서 가서 알아 동가 조세던데 다 열어봐 진짜 난주인데 열어봐 안데 지 유한을라 다 나학산을라 계자지 문주 제본 거 답해지기 전에 오마 고티네 제 통치부지 제산은 이기민님 고티데 짠드로나 알아 통담은다 기비에도 답요 말했어 진짜 고티들 오마 된다 계치부 잠을 나인의 자즈드게 길 테이퍼게 테이퍼 도저지 내가 오마 문튼 거 세단 체조로 로잖아 이거는 고지고졸 그야죠 그래 이나 초차지르스 롱롱게 레카드게 아포조 롱롱 준탄라 따긴 거상상르 지조 데드리교 세사월에 이제 원난 카마서 레디 장 어 맞는 준통게 엄마 야 레카는 교디서 근데 신나라 국가나 뭐 보자 힘 거상 데 단도 다 난냥바 로반데 여러바 다 로바트니 지는 거서 네는 군한 알칸다 나마 찬들 대시도도 로바 야큐다 띵휴 체린 거서 엄마 라라소스다 상로 튼데 바데서 레든 거상 엄마 체스는 나 다소 협부 몸분다 여적 말이 뭐 체사 당 이게 파선 진지 좋게 하소인스는 다 믹셀 소소 강아유디 바로 볼 강아유디 잠바리아 로직 심직다 펠 페이지 토고 여섬서 망치주 가르상도 란다 지그 로로스 튼데 바 망고지 따와이 튼데 바 저바 던데다 게임 거슬 때 나이나 냐본도 알아토 나만 로그히 멍 옌다 뒤진 저와께 맨들 오니마지 같은데서 그딩도 되지 좋게 아존 한바 제부마 주주는 와야 이나티오 말 딱 좀 코레든 게 코얼 많이 있는 소에 산산든지 진즈는 심띵네 바로 보텔이야 그 밑에 야부여 삼응하다 팀부여 남준의 밑에 기 샤와레 쉐바레 들 삼아 낭담에 다 미엔데 지려 아마 팬토고자 산산든지 근데 뭐 뭐라고 산다
1: 예 다저치 언데네 양치 헤나 데렌도 지 칸다 메발 띠네 게자 히에데 신케들은 저거도 야메나 닌케들은 저거도세 다대가 저게 야마 보지 체제드네 레아 근데 어 가선데 같은데 지고 숨어 저러바지에게 데 건조게 다 남준발라 건조레가라 진전의 첨부내여서 진전의 체위 강텔라 어 코로나 지 디디잠바 달래가 마부지 제제여래야 단이고네 소소다 나냠테졸라다 다포제여라 다포제에도 좀 야 소소가 레가텔라 칼리지아 드니시나 이네 다포노 뉴뉴르제 근데데시다 다포데가다 소소 센제 사차여래 아시다가라 레가텔라 단제부 차총버지 레마조사 다다 당아 근다이고는 몸몸부지 나냠테졸라 다포데 다가래 몸부토도사르제레 Tendek sama je ko. Tendek nyimpa ko saya na. Konak gede ta nanju ba leka je du zamba. Ta loji senje ka. Ta ngomang ke ko ke ta lazak tine se gure. Ta lazak tine ya mene hija yundi gede. Leka che se je na leka la njue ngoma. Tendek si hiyos. Yina ya ta shiro la kunzo ta ngoti ta. Likun ngoti na da nyando da son ya mene yim. da nyan do song de zamba koran la yang leka xie li ge da de na koran ge le bi cha se ge re de la leka to ba jie de yin ya yin ge ye dong jin da a ra tong jin da do de su ko ge mang bu men jie ye se yin ya pa na le cha de zamba qi men de le pa da de zamba su su leka jie ge de li jiang ji ge jie nian bu yin ge de da a ra tong ge de ji go chi ge tong qian mo de xie de na sa sa ta de de xie de zamba se no le mang bu jie de de sa sa lo mang bu jie kong yong de zamba ta me de
3: 年度年度忙不及，但小罗兰做那那给家爷们做那云南家有，阿拉他们这样做么拍嘛？是是。但那谁用的咱们叔叔预计去年是啥？但那些个人生产起来用多少？是。忙不及些的，但那这样呢？去家里看不着，但得给家这个，那时他确实个，对那么的，也慢慢长的，可有慢长的个，养的了，扩大准备个，他就是当着都有几个过的，但是咱大宋也忙不及，但那几个的。
2: 当做得了，今年长得有几了？俺都得了七十多个，三岁人个，俺那人个，当俺让我的去呢，俺那上多个，来个了，来都怎么？当俺从军统走路过，军统给来个来几根军统个行个好，你的叔叔个来个写的给的，全部都叔叔掏掏了一个，军统的一进门就过去，那个毛不接，他那个来工的了，毛不接来个毛不来的，来个毛不来，这么来，他这么接，全部来接过，俺们那接工团的接当的做，可没对上吧？
4: 啊，可嘛些做，当你那个毛不长毛的时候，得了下过去嘛个是，看跟过去跟那下过去嘛个，他敲嘛个是，得那有啥子？啊，你说说，得那姐姐那个下过去个么子？得那等这些呢，我们去接嘛个上头后，你接嘛你叔叔给那个下过来，那个下过来才对上吧了呀？叔叔给那个写下个中队的，你接嘛你叔叔给他接不了了，过去我说呢，通通不行。那得说白家家那个说，说咱们那个共产党银行就搞着你的，银行搞着的怎么？ 地址给的，但人家俺这就搞着，我那阵子操办的谷歌开号码了吧？俺那谷歌也正常，俺这是搞的，俺这里就俺亲兵是，这他妈带队了吧？俺们就交给俺这参战，俺这交了给，交给俺部了，俺做，但班主任的怎么俺部累过了吧？就是顶把子累的怎么？俺那老干部，俺这是今年不是搞招不领的过去，但是呢，俺那校长要的参谋不给要了吧？同的，俺就老去的怎么嘞？ 我是通的不了，知道吧？俺做白家家，你妈那边哪里？给家做了这种，那上南大的部了。那给那个，那上南大接不干净了，连个卡里接不了，过个来，错过哪里？过的怎么？俺没咱们通的多啊！俺通的怎么？俺没咱们给家做了这怎么的？过去那个干的，我那参谋给，但工资就是差差不多吧？给谁给家做了个别的，说是那个接的，俺就落了几个，就是过没病呢？你几个月才是过没呢？ 就老两下毛贵，人家要了吧？俺明年个爹妈就是，俺就老给家做汤面不讲，年轻个面子呢。俺那长完脚毛不扎住多啊，就那，可是我的，俺做家给那吃着了过，不过送我些呢，他俩他妈个想不起了是多，我的孩子跟哪一吃？但是我们军统接的那个货。
3: 其实我说过，那个那个那个嘛，这个但连了叶子，真的要不要买个？叶子太基本，你也是一个做啊，是不是？小小是点头一个啊，大家都大家能等着分送做法，但对不？是，但对我嘛，对对，点头给对也不行，原汤是要的。 俺做菜那路了的，但手机给，其实手机俺做个，他让大家搜索啊，手机对了，手机手机手机，他把这些手机那是，养鸡些的人嘛都，挂连的。 我听到后天在的，我做我妈打的了，还过不去。原汤什么的，他拉上那个两个人，说说来可能坚持吃，能坚持这个人啊，我坚持那得说当到两个人。也那样，可个原汤是当我做个来就的，等着去买吧。大东去没银吧，个吃了，贵是够了个。原汤姐，
0: 现在
3: 在在等我嘛，原汤什么的了，国外也不去。今俺做个连那么的对决呢，俺做进门丢了几个呢？进门就是个来吧来吧，熊博士的啊。另外那熊博士呢，对了，去没熊博的做创办人呢，没熊博可能也差点怎么去？第一张给大东也不是的要嘛的，伊那样大大小小得了伊那，吃张个的，眼睛明明熊博士也得了，吹的样。慢别打吹的了，马家那个吹的没吧？他从个吹的几了家哇，都是个人啊，等着几个吹等着几了，我做个瓜里头
4: 去。其实我讲，你给那家里的什么？你见没你？古龙长么子对吧？那上面那个都下当东西。那你检查的时候的呀？他你那个检查的，你第二个吃都麻的。我是那个的呀，估计主要吃都是。我这里不过大家做的，你我那不过的做，也不是偏那上面吃是吧？那你那呢？得去过的。
3: 上面有人家家有事了。
4: 是，等等姐姐呢？那久了了呀？我这个也不认识呢。哦，他起码门头也不做啊，上上的对吧？我们从那给带的
3: 有个。对嘛，都开心个来来做，等等说说个，但要没个做了。个个一路个，原汤的没事呢。你们去了，去了对了，对到对面个这边去嘛，他那说说过，他天天过做，得有压力，人家吃不起了，说说说。
5: 这里个林子呢，林子多一大，干嘛你的娘多？小草土跟真正西藏过一半，有一些年，你们学有别，期间门头的林子三班干事学。
3: 干嘛个就前发前打，俺就跟着三个人，打打下下三队开进营帐，就跟这不接，要没忙不接个马桶呢，就个打别钱依旧也难扎，要没那就跟人家去呢，不然就真正的接没忙不接个通宵的接马进呢，哟，这个一天都要干起
0: 来。他做的店里讲，你说那是在就三队做你上了做个了，听到这个你听了他。叔叔给李家姐李爹了，他技术了了，敲琴不麻将呢，然后你什么技术学那么多？弟弟，那他做起来的技术给技术过了，叔叔了，他给他做过了，干嘛的？先通过一点呢？啊，你李家你怕的厉害了，他弟媳那我很多，听了一你送三层了，给他做过了，开始这个李家里头，你怕他当不李的呢？他我做完的你技术过了，加强我介绍把些李家将差不点的小家很多，听了一他可是你会那样技术过了，李家里你的说忙不起，李家里头麻将不起，你技术过了，让些家人你忙不起那多，接上。电脑机，你把这各种做嘛，机，离开这个了，他另外一生，他第二东西，电脑机就拿到就买了钱多。第二呢，靠电脑机，但是靠用着不起，做完了没做嘛，给他你把他叫做过了。哦，
3: 可能给
0: 他
3: 邻
0: 居也不行，你把他退出了，靠叫做过叔叔给争取呢，家里哦，让给你的同样有的是电脑机，他也不行，邻居退出了。第几年呢？离开你把的厉害了，到底不行，能找你钱多。
3: 是。
4: 听俺说，俺第三个，俺从就当了几个那地里呀。俺做叔叔只扎钱的，他别钱钱，工农长工多。那个牙骨恰是那，那你提了牙骨，那个牙骨切土咱们上去，那去，第一就没过多。可是等这姐姐，那叔叔这家牙骨切土没呢，叔叔给那个干了几个月呢，得远土土不就得，提了牙就出来了。那你平时不讨厌多生多？
3: 嗯，
4: 俺做俺你妈老早前我都得怎么提几个中年吧，老表几个中年。
3: 哎呀，
4: 俺老表几个中年得怎么的？但俺做给提的生呢，干了三个月是呢，拉上男的给老表给那个的牙骨切，上去，俺做老个当的，他苦苦叫叫住药的。俺就都得怎么的？跟那个大官的干了几次个人呢，他让。俺个老表掏了，来个干的钱给钱币那了，一进门就涨血啊，是这套了吗？
0: 对对，
4: 这都是我们还没进去，俺这这都是我上看到过，但俺说雷锋个雷上节目做的，民俗里面的六个馒头那了就，俺说老三当的，俺跟他顶多让俺带路来个养个姐姐。你开始只炸一锅麻酱面的，上路那俺做老表了，睡觉不叫起个嘞是，啊，但是人家们呢，说是说给只炸吃不多，俺只炸吃的，俺是大路来个，俺这吃面是，上路都我那里家忙不几个，哦，那你去那做，俺这轻松，也不吃不许多，俺做的地头的老主人给我做的，我这人家们不会做，哪块吃不起了啊，俺这老表也不吃不多，现在俺做的，工农长没当的，
0: 是是，其中是的，工农长没的，俺呢得给钱不行
3: 那
0: 里。
3: 当那种俺做个，人家西藏过来呢，就打算个没打没把了。俺做他也要跟政治协调，如果说说钱财那样些做开了，这杨定山跟政治，你
4: 空个
3: 奔波个，政治协调姐，这个政治协调人把那大定山个，你就是三把头那个扎头个，政治协调呀的，但讲到
1: 我们现在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的人生

0: Michelle is holding go. Tell the Mombuji Mosota, Nin and the Santazo, not Rosson Kujamoyo. That in the Yenda, true Chichi, Mikadaji with the Chichima, the truth is Tam Yendra, Rolo Chikun, Chikuraj, Kuhu, Yakuji, the Jima, Mombuji, the Rolo, the Rolo Tarko, let down the O, Nandi, and the Jesus, the Rolo Savuta, Ninto teach the Kamori, the Tinyentota, which you reading go. Let the name Gazaleta. Ronjonta mahomba ni su malaki mobuji lare san tri ki sanoto mo deni tri sanoto mo tomo deji te ron ronjon sa kangi te bute sa mare nga chu jama mesile se mesie ji ki do ande ngandar mobu e ji jama mahomba ki hemo sa tri ki le ya che ne te halamazu ni su la tsabi so ri ji ti le sim ji ji ti ku su su ma ji su do ji zo ne ji ne ja ja mang bu ji la ge yo su ma ne do ne tin de ji de ya ne sim de ji wo ji ji ti ka le ka ku wo ri sta mo ji
1: Rachel, that the Zocha, the Tanda Duduna, the Nagi, the Jujuzuguru, Tigi Lapchin Loma in Ari, and the Tegano Jigging, so Yuzuni, the Sori Karina, Koso Tenaji Richa, Mubuji, Dumi Ronji, Yura, Susugi Shika, Tichuzuguru, Nyatazuji, Tanga Susu Sunguni Matinaji, and Hatin Samu Dusik, and Susu Juchachin Yazizon Shindua, and Tichu Karino, that Karinaji, Koyo Karin Lona, Kot Susu Jan, Juduma Sieran Roshimudu, Kashiji, Susu Susiana, Ijin, Adasina, Susu. 주차지 왜 말아 매산에 신난 아자치들 다 지금 맞이래 저쪽으로 제 가면에서 집안에 안에 가운데 아니 요새 저쪽으로 스마트 맞이 받으면 다 된다 저쪽으로 강한 최신도 저때 다 가시지 그 뭐지 수수로 가르쳐 그런 거 신난 이제 아니 맞이래 아야 나 두 시나 용연아 부스 시나 용연아 된다 저쪽으로 맞이 다 선수지여라 뒤에 산호도 쇼치까지 되는 지민도 준다 안 가면 할지 그래서 대인 비즈니스는 저까지라 타는 거 사건을 지는 친바이나 뭐뭐뭐지나 칼라 남으로 은인 로표지매 이 당에 주고지 아야 까마로 괜찮아 다들 가르여래 석이 롱기 가르서 해다 저 설도 수여서 롱기 가르리시다 프리치에다 저 석이 롱 땅들 석이 롱 뜻이요 마사 이 당 안은이 되긴가 레소디가 신나 피해서 아동아 가르이나 가르여래 미칠리 석이가 땅도 마사 선지여라 티나지 온도 소송문이 기 소소지여라 다들 마 지수로 마 되는 뜻인도 티마도 따바르지 아야 나 티제나 용연아 프리치나 용연아 탄탄을 라노니 젠저 가지라 뭐뭐 신나 생활 디디면서 생각나 지여라 티나지 온다 신나지 아니 다 깨자시 용 가지라 뭐 추마기나 니에디여서 댄송 엄마이나 뭐 지수는 자한 가지라 뭔가 쓰기니 바다 가봤지 되어라. 그런 게 계절 다는 이유래. 어때나 지산은 맞아도 소소로 다 니소 저쪽으로 다 단지 산이여라. 효치자지요. 되나지 이제 된다 조제래다 정도. 가시 못 보지 다 보면 돼 소연아 파도 좀 남바 신나요나 소소 단지 효치자지. 다 가르세 그로 리카 리마 페파. 요 저쪽 뭐 못 발전 저쪽으로 다시 가야 된다. 되나 오시도. 이전 산절 요 단신나 그 배드 단티를 저쪽은 돈지 배워라. 계속 가시지. 로자 카마 저자면 되는 어르신도 아니 돈이 저래 신나지 아야 땡 니서 되는 라서는 또 다시 또 저지 코적이 저저고 차지지 야디어를 전시지 이 전시 뒤는 카자 로자 칼지 아니 마사시마 되는 어르신도 제자 티차 처방 있는 소소소 단지 효치라지 마치 남의 이 되는 맞아 맞이 받지 다 가리이나 다시 저 지기소만 유지 가리이나 아타든 지딘데 칼 쓰이나 그저 넘쳐매 버스지 마사 추마는 논처 유리서래요. 되게 뭐만 지디게 차로스리서 돈이 맞지 온데 추마는 논처 여바지니 갈래갈래 논처 녀녀 로셔라. 되나 지산도 되네. 아니 나다 맞아 요 사람을 된다.
2: 소소소소 간도 뒤만도
1: 소소. 어 뒤만도 맞다.
2: 이제 대표스.
1: 된다지. 가시다 일본에서 옛날에 아니 사자 자기 뭐 보지노 거기서 당 하나서 제 승카니 설라가지 아니 거기 겐라게라 치마 된다 된대지지 뒤솔라 쳐주고로 마 뒤제기 사나서지 다른 거만 뒤도 리가 되던 3분도 로지마 텔레도 들어서 그래서 코쪽이 따다다다 마 주연도 도연으신도 어 텐다지 이선에 소송은인지 되더니 마 도연으신도 만다나 저쪽으로

0: 대구시기 된다 수진아 나름스 인가지 니지마도 가셨으나 아니 따다 데마라 다시 되나 하마고 버지 다 가리 나가 가셨다 봐서 되나 나름도 세 되나 하고 착까지 지마 소소티 존르자 지산 띠르다 되나 되나
1: 지지 나서 네 단단 건조 진지 콜리아다 죽도라지 수지 삼츠리에 신다 된리지 단단도 롭종다 안되지 저발 시당하잖아 무슨 진지 돌이야 지게 남달이야 지게 수수지게 가르소르다 Jinji ini dia apa? Jik jenah semnang leh ta, mahu apa? Jik jikir ni dia, ni jik siapa? Di jik ni ini mungkin jundian je leh samje, di ini mungkin susu tangan je kudo. Mie cama anje yor, ngeri jik kudo anje marah je samsa, di jik kudo. Mie se pecah jenah, jinji ngamda je leh leh ya leh, pintu yor leh besna, pintu yor leh sudo. Pecah jenah ngaco demi kau sini na, mie jik ke kesi ngi kar samsam di jik, ngi kar jik je, ni jik je kar sura ta, di ngamda leh si meh bi na, yang karsore konzo chokpa dinale ya yagri shoya ta tangzo chizur ko ta sona ina tre jid ko ma ma chele da bo ma ne jiu lo jiu ma je ko ka zon de ma de de ka ni de yong ka su le ya tin tin ko le ya tin ji ji ngzo de mi ka su ne mi ga si ga thol di yo ge gyum se ji ko yo de le se ngu ma ina di lia pen do yo le da de ka su le di le pen do ma bu ju le mi se di ko gyun de ji za di lia ngam ta shuk chim ge je mi do sam ji ji ki si mi ji lia 신나다 철나서 때 남자서 찍매 차비나 아야 미디기 샘디 균댐 많이 벌써 찍 차도 그렇다 그 배차장 같은 님도 찍디도 좀 이게 개기 신나서나 찌매 이게 개제 찌비네 신나서나 찌매 뭐지 건조만 주 셰지데 이 독촌나 찍고 있는 찍 신나서나 대 찍신 시초를 바창에 바자 그제 네 저희 마블라 그래 봐 근데 이제 좀 발이야 디 약이 저디 유비디 찍신 이 집이 하고 도상도 아니 양 안조 체리 계획이 당함자다 안에 지라인데 잠발이야 디스웨토리아 양이 지민이가 저 다 롭중라 마부지아도가 디토리아 롭중 마부지 배치하잖아 안에라지도 디나 롭중나 지인데 잠발이야 다 배치하잖아 안저 촌드초데 저 나 남자 교랑 교차자 나야 직직시에 부유서 이 잠 안에 수수 수수 먹게 깨지지지 다 띵도 랑 간에 지 깨지시에 그래 깨지시에 잠들 수비 있나 잠들 수 깨지 되면 뭐 또 저제 그냥 잠들 수 무슨 나라든 다 삐그래 비야 근데 비가 바로 바로 와. 아니 지금 그냥 무슨 게임쇼를 들어 봐. 게임쇼 아니 가려를 들어 봐. 뭐네 짓는데 배든가 배든 이만 어지지 양부에 따야다 배든 세소쇼 아니 대가 내요 말아 봐. 그래서 수수에 던지를 다 개요 말해서 뉴욕 신부 신부 매지 야친 대직지 양한조 가시지 담보 받은 린디지도 좀 안다 지면 되지 힘씩 힘씩 꼭 고매하도 가 드링 아주 좀 깔려야지 도스나 배지 부구지 야지 직시도 좀 깔려도 기기기 땅하다 부구 잠에 거수시 약구지 오시에서 봐 만나고 만보 여들래 오 다야 랑투비 그 십지리 다 땅아 만보를 지나 안에 이제 수수수 그 존다 그 이제 존다 다니고 수수 고급수 안에 이제 존다 전 안에 힘씩 힘씩 야한테서 봐 다르다 좋아도 가 세상 아주 진리 그래서 수수도 좀 진리다 지도 좀 깔려 가고도 나 뒤 균대 이제 하고 강실에 아니 겨울이야 롭종 제제 야르당 유비데 하고 제제 그래 그랬잖아 난다요 말을 상도
2: 제 둘라 시총 전지 시당 거라 다 상초 마무제 레난 소래 아 차차 나조 소소게 고요다제 소소게 희제다 닌제데 다텔라 소소게 산로 당당 레레레레 요요레 다데 연자 다데 간초 그 바제 린체야 달란 조전 니소 간조 셈바불 힌지네 이나 간조 그 희 희제라도 산로 돈돈라다 지 양 로 테다 마테 마무지 여래 아 데나다 닌도 큐리가 산로제 크로스 효진이라
0: 제
2: 따뜻한 건 저거 렌체 안 들은 요조지 난조 이미 렌체나 양창자요 닌친다 정지 단돈지 신키 야양저가다 예닌진키
3: 장 베종 롱친 닌친 리콩 칸케 롱친니 중앙 롱친 닌친 시첩 리콩자 베케 렌친 주동 샤지연 나무게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수 단들히게니 선신바니 중야미마 군교 룽친 레군기 회계 진남기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二年家列子选举推送仪，三个number错。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리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게 공감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리 첸슈구인 텐디리 첸키 낭튼조니 Tunle Quadri Tang, Quadri Quadri, Chicho Su Gupa, Gundi Dan Ne, Zemlin Benjo Le, Junku Gunu, Nebe Gorta. Tumonto, Kulashibu, Locho, Tundi Yar Tunki, Luzab, Zomshi, Yube Goro. Junku Nyangam Tang, Jugunki, Tumdil, Zemlin Gu Gunki, Tonan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 신카 노 무이 드린 제드르 시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2: 아 니 고마디 고데 쳔리나
1: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요아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드 레센토 우마야모 요스케 데 낭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그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이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0: Tata chi chi simpa de na pyo gyong lung chi nyin chi likong kan ge son da lo chi lin chi ji hian la min tu ngan ju lin chi sin ji ro ga su hyo
1: ta de ren ga zo ma hye ji de ani chi yin sen ta ka zong ge xian chang de chi re zena ta de zha ge den ji jo su gu no na ding ba de ta da ni ji min zha re ta de cha la da ru chi yo re zena je ba pe da pe jing zha ta de zha zha ge ye wa gu no na do su ji ju chi ya chi shi 아가도 디젠작을 빼다 빼진 인자 와서 빼다 빼진 인자 와서 되는 제게는 제치 님보 편집 받으라 찍 빼다 찍 빼진 저니 안자인 바 대대 빼긴 저라든 찍라 빼다 빼진 인자 와서 그래 다 빼나 아 주인지 저 따포스 아 동근 나와스 산제 님마스 아세 안 됐다 버 주인지 저 따포 히비 가서라 아 아니 아 주인지 때 빼진 시 대빼 강을 잡아래잖아 아니 따포를 빼 잡아래 동근 나와 히비 가서라 아 아니 나와 때 빼시 아 ti pechen de chere zana don ngodon de shini ngodon de ndawa nangyi ji gohin karwa ti chungchi de yobi chani ane don de chere zana ndawa ka shetan kanta nda tabala nga su ti jene yina zuz kue se gyori ta zuz kue se na maze na peta pechen yin ko ngo chikna po shini kesha ki jega pare to kesha ki jetan zane ma de zayi chani don de ndawa yin se gyo mara ndawa de don yin se gyo mara don de ane pechen re ndawa de pech shan tse yin nye zir nye maa hibi kasala ane shan da tse wa de nye maa nangyi ji ko shori me ba ta nye maa nangyi ji trekol da nye ba 어라와 얘한테는 편대했던다 봐. 근데 얘들 샹제티 아니 베징시니 대처잖아. 아니 말 빼야 봐 되네. 다 얘야 빼다 베징저 그 나봐 얘지여 빼나. 우리 디저는 따안자이 바오스. 어 따단자이 바오스. 와단 좀비 다르마다. 어 디가스라 따안자이 바오 히비가스 나 위스 앤 와기 위스나 아기 위스 레덕트 되죠. 그래. 와단 좀비 다르마 히비가스 빠맹케 좀 담아테 와몰 빼야도 와단 좀비 빠기 위스 레덕트 되죠. 어 된지라 단자위 보호 히비가서 보호대 배진다 아 따대 배시 와단 좀비 담아 히비가서 담아대 배진다 와대 아 배시 디가서라 공도 도다 공긋니 아 배다 배진인 자 그 배지대다 들어오나 너니 쳐봐 도스기요래 동근 나와 샹제 유 녀저를 쯩지지 따보 히비가서라 아 아니 배진 대소대 응고리 아야 배제대라 제작 체대절 아니 배대 만주로 마자기요래 그러니까 단자위 보호 와단 좀비 담아 히비가서라 아니 pechen te njulu maa ya pe te chere se dire yang gori ya jani ti pala tsumba sa jiga jajani nra waa tan tsumba ala soba nendegi tsumba sa jiga jajani ini tela chere se na nra raka chedi jago yore ndi ri te so ya zayi chani ini pe da pechen yin jawa ka ten timi nra raa chadi yore o ta te chere se dire giba desh pe da pechen yin jawa timi nra raa se hani tani ta ti yin chana ala so giba da kaare se na ta njungi da njungchi yin jawa se na ta nendegi jago yore ta yung mambo chigo nona yang njungi da njungchi yin jawa se na nendegi sidilu iyaaji shigiyo maari zayi chani nyungi jilin nyungchi jindraa siya nde mambo chi jika sila jidan jibi jindraa doni ko chigi zonra bo shini yaaya yore ta wenja nga zo to yoro mochi dan ani ge pari sanji la soba shiji darke mo mambo chi ge ini nyungi jilin nyungchi jindraa siya ko sidilu iyaaji shigiyo rin dola ya misa ko gibachi yo sari chandra yi sidiri ta nyungi jilin nyungchi jindraa siya dila nredra jin nregyo ta nrechi nye tenye padila chikchari siya dila o chi kanji nyungsa ko kunga nyungsa ko yoyan ba ta Ani jixi de chere zina deli xiongi ki chi yinpa, xiongi ki chi yinpa, njungi de njungchi jinja, dendegi tenye debi ngin reda de la, njungi

0: 유지 진짜 되게 내다서 그래. 다들 배 야바이나. 알아서 자나크 규첸다. 바비 세우다. 트라이프 끄셔다. 안도 있다다. 어, 너다바는 좀이나 자나크 규첸이 비가서다. 가서 귀신데 가서 자나이라 하자겠다. 아, 다른 귀티 자나이라 하자 다시 보여로. 디미티스 귀체 자나크 귀첸이 비가서라. 귀첸때 답어 자나이 봐 먹으니 자나크 귀첸이 비가서 귀첸때 간이 퇴사게 열때 자나니 자나니 봐. 귀신이 강이 퇴사게 이럴 때 자나니 봐. 밥이 세우 힙이 가서라 세우 힌도 세우 때 퇴사게 이럴 잡을 때 바보는 템비 그 힌도야. 자해지 거슈 힙이 가서라 거슈 때 퇴사가 쿵이야나 퇴사게 이럴 잡을 때 자해 그 쇼는 템비 그시야 봐. 안도이 다 힙이 가서라 다때 퇴사가 쿵 잡을 때 이럴 때 안도 그 사니야 봐. 원데 가서라 안에 자나 그 귀신 힙이 가지 자나 밥이 세우 힙이 가지 바보 자해지 거슈 힙이 가지 자해 안도이 다 힙이 가지 안도 때 소때 Di ji ji gu xian dang, se wu dang, ge xiu dang, da, la si ba nri ji di su, nyu sa ka kung an nyu sa ka yin ba de deng yu ri su. Den zhe yin ba yin zang, di ba ji di ni nri ra ka chi di, nyu ji di nyu ji jin zhe an di bi ka nri ra sa ki. Da ji ba de chi ri se di li da, nri ra la da, gong di xie ba te su zang ma yin ba, xie dang ka cik zang jin zhe wa yin, den zhe yin yu ri su, cik zang jin zhe wa. Da den zhe ri se, nga su te ka nri ra na bu, di ji, nri ra di xie ki na xie ji me di ba, da cik zang jin zhe wa. Pe na, o, ko ka den ra, xie jin duk da ba. 어, 그 기사 된다 희진 된다. 어, 연주리 있다. 된다도 희지유 있다. 어, 연주리 희지유 희진 된다. 난 내가 그 가슬라 너 그놈이 쩌다 쩌대서 소마대. 내가 그 쳇대. 어, 얘한테 희막이 바래. 내가 그 쳇에 바 희막이 그러면 된다. 다 희진 두 희비 가슬라. 가이다 자고 쩌자사대 희 세아테라와. 되게 지는 누리 되니 희단 두니지 바로 가이다 자고 쩌대자니. 어, 칙디니 바는 자지 된 거로 마도 근데 된건 저 안 들었어요. 나도 가슬 보내지. 이거 나도 희지 메디비서 나 보지. 데인들 너다 버리시는다 직장인들 와서야 직장인들 데인들 다 공들 다 어 저달을 줄서들 어 시당간 가서 땡고 돈에 써보기 유해되 비거다 아 나스기 땡지 줬을 거당 디토들 다 직장인들 와기대 야 너나 쥐는 버지기 요리 다 대나야 다로 나스기 돈을 파차시나야 되는 만보지 이건다고 너 다로 하장은 만보든지 시와든 요리 요리 다 왜자 개인 자세 저기 수만 한 요리 원더다 버거다 치서 그러고 내자 그 글라서 빠진 자와 그 대나 이와 된단 텀바 위기 참바레 예나 아니 제자 그 된지 시찬지 바라 펜시 장스 이와 탈체나 뉴잔 중라 까단 텀바 같이 오세니 게자데 자크네 소요레 다 대소디 치르잖아 단 레다 그 아니 된지 저 저지고레
1: 된주 체만만데 팅진다 러브 티미 저주 지진다 지지 체만지비에 롱진다 싱겐 체만나라 가든샤
0: 这只拉萨乌米切得里从这里写中子切据金大家给别用老别层的选择新给本位写松波当这只拉公的也别给切的是的天气就是这种满意吧都是一个困难满意吧切咱的就别给就是一样有的是但那满意吧切咱的就别给就是一个改善的了他当不得啊你 啊，清我是我点比点人就巴适样的，啊，我是我点比点人就巴适。但我是我点比点人就巴适样的了，俺说北京老百姓吧，人呐，啊，天没下龙个弄了，但是松有的，希望菜田下龙这边个天没下龙个弄了。大地都是落单参拜研究，地铺盖云都是金巴门，难道苦了都比永乐研究研究此里这些一般门的？大地都是落单参拜研究，地铺盖云都是门上的空格这边个用的，大大个。 哦，啊，你被刚进进去啊，打这了六年时间，别个得奖上班的时候就落单参拜，过年送把的，上班的这几天吧，蛮多，但这几天吧累啊，顶包高云，得几几把面试的了，大哥好家伙，过高一个，过把这，你把介绍嘛，不过进的吧，咱们这过高一个用上班的这几面试，做的这人得奖个落单参拜啊，刚来那个过年，啊，刚打的那个过年，你媳妇儿些把过年过上班也把蛮多，都没事干的，把这工资那边拉完就搞完，都别个做那不行，上班就没事干了。 但那大不了，就是呢，请俺去外地人就把些的了，该的价格就到，刚来就有的是呢，当地自己落了三百元就是银子呀，得了就有的。这个急了，第一步改变，得几斤把面子呢？你了嘛那面子比较吃重要，等于银当面子，请俺妈的就，你了嘛那银子，吃几码的就你了嘛那面子的，等于银面就把住了该的价格就得了，第二大不了就是呢，请俺去外地人就把些银面子能搞啊吃掉了哇。等于难道苦呢？都比云南人就。
2: 研究体力经验一般没事的哦，当年去就，打这看不彻底的说句，啊，用个困难度呢，占比个真正个打这些运动员研究是一般蛮多，研究体力经验一般没事的，让个是让个等。

다섯 나 산소 가야 봐. 예그 짬비기 용대 쪽 놓는 치리 쯤아지 그 치히니 롱 연비 소치 받더니 메즈 교리. 다 예 앞에 자기나 리신 키피 로디지 거의 연비 대다면서 나도 리신 놓던데 야. 리신 키피 로디지 거의 세들 리신에서 키바 시브 담바 대소고 마송비거든이 아 맞게 냐뇨 대소 아 만 넘비기 리신 대소데 키피 로디지 거의 세들 시오 로디다 담바 대소고 고레. 고유 룸비 데이터를 모으세들 런던라 몽비가 쇼 로봇에서가 어 키피 리히티소 제다와긴 고터가 말이 있어 난 너다 받는 처마에 있나 아 고유스 고유 히바데 고와 인주 히비데 룸비 데이터 모으세들 로봇에서가 된데 말이 간데 말이 있어들 어 리히티소 소마데 키파 그 고와 나기 고소 고거 말이 있어 말이 니는 찍고 고 찍고 고와 민스 데니 받으라 찍도는 가요 바인자 아니 대답을 치르세기나 아니 가신가 하든 봐스 근데 다 얘가 또 배경이나 희 먼저 봐야 이제 희 먼저 봐 민다 봐 가서 뒤에 계산으로 되는 온기도 와 어 나그 처리잖아 계산도 고 희 먼저 봐야 이제 희 먼저 봐 민스 어 희 먼저를 해 마도 나 희 먼저는 또 야는 민스 근데 희 먼저 봐 인 희 먼저 봐 민스 이 민다 볼 아 친구가 좀 가라 보지 요래 다 대답을 받으려 제가 됐어라 아 나신 거기 되는 줄 봐야 아 저때 처리나 너그 체질이 처리잖아 저때 아마 아, 심마지 치기 토라 그리고 치니 그런 거 토라다 아, 응가다요 비그리시 어, 인민이서 한다 아, 단 네 가슬라 아, 바르지였더니 가야다 자국주에서 아, 가야다 자국주 약국열어서 봐 됐을 때 아, 저희 차니 마도스 야나 지지지지 연발리 지지지지 연발 마도스야 마독스야 되다 연발리 히바때도 된 직바 창으로 그시 배차견한 가서 공 다디 디지로단 참바 연주 Timpo kayu ndiji jima mwese ya ndiki pachi kaida chakuk chete matok hiba kisitila pa jiga pa yina Tati diji lodan tsamba yinba matok Tsamba yinba lih yana yinba matok Timpo kayu ndiji jima mwens Yana hie mende pa yinba matok hie mehi pa mwens Hie mende pa yinju hie mehi pa mwens ya ndiki Chete hie mende pa yinba matok hie mehi pa mwens Yana hie mende pa yinba lih hie mehi pa mwenta Tindala tsinga shingawi tila nyubi ka njadan deso te shidanka na chichichichi mato dan chichichichi yinba lihi ba nida ta de tsumbashi Tene ta nai maayi ba ka chetan njusu nyingba de cheri se ta mentumbi tsijinan jubari Ta mentumbi tsijin se dira shidanka nga su gholin cheji ka jindik chayang asan jika sila ta tsinga shingi de mentumba tenbi ka tene ka ta tsijin chi yori Tela njubari Ta pe chagya na ki hiepa den mechi kunji kine shibar ka ta ki hiepa den mechi kunji kine shibar ka zana koko kano no hiepi kichata denpa reis den mechi sili denpa ina inpa reis chu se yandaka ta tsita chiri se dili mtubachi denka rete wenchang kunji kine shibar ka wenchang mo choma ka koko hiepa de kichata denpa reis denka choma ka kine shikina kamo rendu se yari kichata denpa reis denpa te kine shikina kadas denkira tsing nga shi nipa tila mtubi gina machi tengduwa koko kipa yun mechi njentangda nipa nyakcha da ओ कोचेरेसने शतांग रिनि इन्दे देसो ला हाजांग किबारे जेजे तोंसन लासो बदन जिन किबारे यो मेचुस यो मेचुस दे किबारे देसले ताते जिसले को ngamada ya mentu baji denju jenta da nipa cha se de menta dengi ju choa gono koran gen jenta da nipa ki chan hi ya pa yana nya cha ba rendus o hien ba rendus nya se hien ba rendus dende jin kibare de jenta cha de hie ba dende de kile ga de o dende singa shi nipa de mentu baji dengdu wa de singi ge to jin ga da chi mare 공단자원하기 이미 답을 그 친구 또는 가다지 말이지 왜냐 친아마 그 죄단 죄네 대다 심하게 죄네인데 도스지 아니 만나봐 땡겨 더 강권이 땡겨였으나 발진자라 그치 땡겨 단 네가서 면접이 지지는 유비 그 자작 텐데 답변은 좀 봐이나 자유 찬이 아주 그 계시하고 너는 왼장스야 돼 이나양스야 대소다 딱 대지 만나고 참고 그래 키해바 데미지 끈지 키네시바 가든 키해바 뎀 뎀바 이나양스 왼장 끈지 키네시 가스 코 키바 이 메지는 코 키바 이 나양 젠타다 니바 냐차다 어디들 공다 치르잖아 마톡스 한다 지지지지 연발리스야 대다 그런 로스케샤 제당 찬이 이바니 치바나 보지 그래 딘딜 어 나시 가위 되는 줄 봐다 멘티비 지지는 줄 봐서 내지 니어즈 다 왜장아 저 이거 망보고 놀아 다들 그 다이 망보고 놀아 나시 가위 되는 줄 봐다 멘티비 지지는 줄 봐서 너니도 어 냠찍듯이니 냠찍듯이니 코 땡이야 바래 내니도 소소소소 때데 쉐요 말해 안데 치르세딜 나이 많이 바가다 이제다 그 뉴스 얘기시 다슴바 아 거기 뉴스 슴바 아 지어리스딜 샤치 다다와 그 치로라 연주 그리스 어야 샤치 다다와 그 치로라 연주 그리스 다 샤치 다다와 그 치로라 연주 그리스 딜은 더 시당가 안소 디젠 거다 아 이게 그 아 늘이 그 라네가 놓나 시당가랑 온다 디젠 치르잖아 아니 아 근진진
대소 대체되잖아. 디 다다 시준비기 샤와 준비기 샤치 대소거다. 치료를 잘니. 아 샤치디 디 다다 와인 바디. 사바란 쳔거요. 디는 다다 와서 이제 치료세요. 다다 와서 이거. 다시 너시 단가 가서 다다 와서 이게 치료를 이나 인슬레나도. 아 강슬레나도. 아 배창이나 이제 연비강 이제 연둑스 이제 연둑스레나. 아 이제 연둑스레나. 사 연둑스레나. 드니 배창이나 샤와디 시 강인슬레나. 아, 근 강선이라도 아니 현세한테 시당게 자운 샤치지기 지스 자운데 있으나 샤와데 체르나 다다와게 샤치 막 땡로고도 와 대답을 하지 다다와 사지기 지도서기 그래 대인들다 제디 가서는 제자가 책 너나야 아 아니 건나이 많이 봤다 샤치 다다와 사지기 지도는 군주군도 우세하리 단데 시당가는 주저도 쪼도 강리서 들었다 아 근당 진당 진 어쩌지 됐었는지 다 됐은데 요로 요동네야 강된대지 아 최상황지 저와 남기지 많이 봐. 근데 그 요소 때라요. 아 공도 희비근 시다단 제작을 책이 요소죠. 토탕 다 요소죠로. 대 남겨지 저 그래. 아 요소 남아라라 지어서니 진주 남아라라 이비가서라. 아 아니 제작 책가에다 자꾸 주저 그러와. 뒤는 샷이 다다와 그 치료 가서라. 아니 가에다 자꾸 주저니 진주 저 그래. 다바 사주 세워 남기 다바 사진. 강아 그 희바나이 강아 근세니. 오 뒤는 샷이 다다와 샤치기 진주데 나마라라 임비카슬라 아니 가야다 자고 전에 전자와 다바 사 임비카슬라 가야다 자고 쯔죠 어 샤치 다다와 데기 진주데 강한 임비카슬라 가고 거네 거네죠 어 근데요 다들은 가서 빼지나 보지 야야 봐이나 아니 가서 보여리 빼자게나 나마라라 그 지슬 가야다 자고 전에 쯔죠 빼나 빼차 로라 전진 유즈 아 때모 때진 누스 리본 나진 누스 아 동본 거진 누다 어 로라 전히비 진주 나리 때모 때히비 가서 진주 나리 ndari hibi kasari jinju rari, ngali hibi kasari jinju lari. Tien tila nzin, o, lo la nzin, temo ten, li ndar, dombo ngali siya. Ndeso soma te tatawa kisha siri. Ta te sawar sheba ka cidu la, ani namara la jin sani tijani, ani lo la nzin jin yus, temo ten jin dus, li ndar jin dus, dombo ngali jin du hibi kasari la, pesha lo la nzin yobi ganyan ba, temo te ten yobi ganyan ba, lipo da ndar yobi ganyan ba, dombo te tata ngali yobi ganyan ba. 어, 대인들 다다와대 된거 그래. 아니 다바 사기 지스를 진짜 나 매전 독스. 리카 드튼 뉴스. 아, 민 독전 독다. 나 매전 독 희비 가서 어, 뭐 예바 지금 나 다다 나 다다 치르네. 매 김비 가인 봐. 아, 리카 드튼 뉴스. 근데 리카 다다 저기 비 가인 봐. 민 독전 독스 애들 어, 네 보세나 뭐도 야나 치리 달라 강히라 치르네. 매 예바 지금 콜 민 독이 비 가인 봐. 대인들은 매 드 독데서 소마 다다와 샤시리 대사와 시비기 치룰라 아니 쩐디제니 다바사 쥐으세니 쩐디제니도와 어 메히비까지 진주타레 드피비까지 진주파레 독히비까지 양주사레 다바사기 지스르 쩐샤와 강하기 지스르 근샤와 빼나 땅 로근둑스 어 짜란 조근둑스 아 덧치르잖아 로다 녹데 진주가레 다다와 샤시리 대사와 시비기 치룰라 근제니 어 강하 근제니 땅 로근둑스 짜란 조근둑히비까지 땅 로기비가인바 짜라다 파 야히비가인바 나이 지스 근접에나 롱근 랑근 유스 통근 유스 어 다다 냐사근을 야 랑근 유스 어 추 통근 유다 랑당 통니기 지중 가르와 디즈 근접니 어 디네 다 샤와데 다다 셰게 많이 받아 사는도와 어 대답을스 다 나마라라 다바사 강하게 지스를 아니 진단 저 드니 진단 거잖아 아다 타메기 지스를 강하게 있어들 다 샤당간이 바이나 아단 타메 어단 유스니 요마나 은당 요마나 인자기 비존라고 요르데 왜자 ngenchiju yinying nuna yinara tata ka shidanga yige kisho suku nuna wen yinza yandir yabata shidanga nga suda karisa kuru kuchi medi bizon rabuji medi bizon rabuji tenzhi yindi la ta tata la tsumba yinako ngato da yito ninja ka toni yini wen dan yin dan we yote yina tosi je mede wari mazi shidanga nga su shidanga tenzhi ki peshe ton sote ya teni me bari ta teli dote adan tamengi jisuru sote nga su ganje wiki sote yore yisena gandhe jago yore 아다 타메기 지서 건드려고 빼나 사근 뉴스 온로근 둑다 어 사마 사이기 비가이 온로이 가리스 사근 뉴 온로근 둑스 어 빈이 따근 뉴다 어 드네 리니 라소 바타니는 지금 저근 뉴다 알아 이긴 저근 뉴다 더 마돌 어 사인 뉴다 어 온로인 뉴다 어 온저인 뉴다 근데 지 시방 간 가서 카고는 봐 죄비 가서 죄안 돼 말이데 시방도 된적이 죄비 써야 아 이 매발 더 마치 어 아니 타메가 아단 타메기 지슬라 가기고 거니 근저한데요 아 아니 년치는 된지 그때 소 매바야 말인데 좀 쿵이야 요 바래 있어 그거래
但那就空气吃的是呢，俺说卡些怕那个辣椒，是呢，俺说用手抓别个辣椒椒了哇，卡些怕那个辣椒功能呢，主要怕的是呢，用根呢用根，若根若根的，点的用么长嘛，若么的是呢，得这个程度啊，啊，用根用根，若根若根的，点的用么长嘛，若么的是，点第一个是呢，用根用根，若根若根的是呢，啊，若当若个意思了，若硬若硬是能达到，若硬若硬是能达到，但这马些呢，若根若根是呢，更得些哟，哦呀，啊，卡些怕辣椒功能，等这程度。我真正要把原则，啊，你下次大大话个干涉了，啊，让他们去解释了，啊，你该个可能跟德教啊嘛多了，啊，适当个大文章员真正啊，一个他看给你一个同的，就说没得别说那不嘞，第二点了，跟教话的，一个他看给你那同切话，嘛这哪个弄了绝逼干涉，绝对话的，第二点了，毕竟罗青个跟啊，他这等你罗毕青个跟德拉普就个样。啊，他第一个是啦，古空个开始把那个老家的农庄呢，啊，那里先开始先送过来。第二就是了，他第一个是啦，空空把的，啊，下江个他制作过个，大部分他制作，啊，啊你，个电脑他妈拿不起，啊，等于就热整个。第二就是第一个是啦，啊，都过了期，马些反应。他空到了，他到位设计个制度啦，啊，啊你跟当正当正确了哇，他各就就一些的是呢，各就就像俺说一个类似。啊，各级就要这个的，这里说的了，跟真正多少筹码的进去拿的怕多呢？进去没得怕啊，搞的时候怕对呢？哎，你各大叫老师不这个，别这个呢，没正月打不了，没正月，对么？单正月打不了，对么？单正月，也两个月打不了，也两个月是呢？哦，跟真正多少筹码的进去拿的怕啊？你多呢？怕细呢？啊，你这大个车可能两千把这个通呢？啊，大大话记住了，哎。어 사직 지도를 잡았다는 도와 오야 아 단내 답에 처리 제들고 시작한 거다 어 안서다 이토다 가서 니가도 너나 근데 배시 여대 바리 대인들 어 내작 체대서 소마대 처리 제들 건데 어 단나의 마의 바가 체자는 교수도 너나 아 직처리 제나 당가시 내위 되는 줄 봐 아 니 처리 제나 먼저 비치 되는 줄 봐 선 처리 제나 다 샤시 따다와 그 치도나 아 아니 내 소대 죽은 누스 다 대단 될 때 내작 다 체 드스 줘리 단 내작 체 드스는데라 아, 드출 때라 시다 그런 거 수다 루스라고 지 시는 되거든. 간대에서나 담보대 처리세들 빼나 안소 뒤전에 니지 니거스. 아, 베지 예게스. 자지 타카스. 세지 뻔바다. 단 전적이 리라. 처리세들 놓고 니지 니거 히비가서라. 아, 아니 뜻 식도 저 딩디서라 니육스니. 아니야. 베지 예게다 불라 베익스. 자지 타카라 짝탑스. 세지 범방 세르는 아주 저 디로그도 아파진 제라도 디그리 다 배진 제라도 디버시 발은 너 답을 그리라 치치치 오르잖아 제라 그 체 예사 때라 니 베 자 세르 답어 아 코치 치친 찍지 이제 디 지스로 치르잖아 코 치친 니래요 니그 예게 타까 범바선 다 너 도유 가슬라 나마지 제라 그 체 예사 코런 그 아 아니 민트드 아 코 치친 찍데 텐데 야 지지 아 니거 다 이게 다 듣겠더니 민타도 파 고 뒤니 배차가는 니거 히바데 뒤우 뒤서는 뉴스야 쳤다 비 히바데 니거 놈의 배치 이게 히비 이게 때 이게 놈 쳤다 타가 히비 가서 타블 쳤다 세지 범바 히비 가서 또 번 쳤더니 또 뒤우 가서 아니 바그 저리는 내가 쳤다 아니 더 죽은 도와 더 죽은 도 어 니뉴 배 자택 서비스는 가서 더 죽어요 그래서 뒤 잡아야나 아니 고 되는 게 돈 넣고 말 대체 리담보리 리니 바처리 세디르 배창이는 깨지 당스 뭐유 버스 리전 도다 네 가서를 치르는 레자가 치지 아마도 심한테 니가 알아지 치쳐내면서 요 말이 깨지 당히 비가서 아마나 깨리 심한테 당리 뭐유 버스 비가서 아마나 뭐 심한테 버리 리전 도히 비가서 아마나 리 심한테 노리 네 가서는 레자가 치도 뒤로 그 레자가 치도 뒤니 태가도 치르는 깨 당스 뭐 버스 리노스 아 내리치는 거로 뒤는 적이요 레스 어 진짜 장바이 비가서 진짜 레레이 비가서 Tene dutsu suma ji shiri isa dila pechana nyebi yangs Lipi tap dabila Ani nyebi yala nyeyangs Lipi tala Likta isa ni nga su pekegi nga la jiyembe dewi tisila Taliks tabzangs Ta yapo sa garawa Tati ngole ya gana Taliks Tene shi ni nga su Ditong chi yori Nda dabila tsunba yinji na Nga ma la shiri isa dila Ani tsiche nye yori Nyebi yangs Shima la shiri isa na Tsiche jiri rele masu yomari Yang dab Lipi tap dabila isa ni Nga ma la likpa asa ni Tsiche nye Shima la tap dabila jimasu yomari 디가슬라 나마주 아니 지진님거는 민타도 파디니 예비양 히비가서 비드 파디 리피타 히비가서 비드 파디니 민타도 파디니 아니 대단이야들은 제가 최대한 파디니 아니 예양 아 아니 탑릭스 어 내리시는 거 제대로 요리스
duru dodong de sochi kola nga su hoshun shaji mabu yo sari isi oda tengi du di indira ta tere di seki chenbi ani lo chigi chamde wanda nana yaji yin ani ta lhundi gyuma gano

Ya,

보야 조와 카라우야 르토보야 셴케 산티티야 도메르 보야 조여 샬라우야 다멜레 보야 야르보 사샬라야 팅에 자부야 미비 파유르세야

Ma nyum shung lu bo lo cho na re sam ya.

Mejida

Ko tamse duki bo na po da ti ya.

파여버리야 니게데 메비보 파여버리야

0: 매부 히리 뽕통 요모라 쫑리 로그 시신 시저니 공정 사투 쫑리 제탕데 로추 샤히 제바라 에마차라
1: 제네 쫑리 로그 제통 리센스 바라 가스효
2: 자제 시다르미 닌켄저 토보나바 다다 체진이기 만나나 베종롱 틴닌틴리 콩케 롱틴자 쫑리 로그 제통 히베 레센터레 레센티 농도 베지 점종 짜기 데미 닌가 동루 좀 베담 키피 레케 몽트르 르니소 농된 표송 소포 자직시에 도시미 비 나바츠 레센터 잡셔 동도 그런 게 와야

中南侧，大大起起三眼皮，脸前的呢，别用龙天眼睛里看，看给龙天姐，请了个在脸前时，我脸前的做相关的专业。

조남초 현라사오 랑콘교사라 미신튼가 간자시 규민고신쇼 사오 랑콘교사라 메효치 도안조무토바당 마나칸진시 카보유 사오 랑콘교사 카디거 도단체디미바디 메스바당 메드람보 따디부미비 랑콘교시 니츠르 중앙유기바당 사오 랑콘교사슈가 딘자치 튕고 강드유미 히귀바마시 사워랑콘교사 미신튼가 라니당 타니휘치 딘자 튕고니 된디 닌칸 미사라 시귀바당 따로 잠무중라 라니제 랑콘제니 주지 상로 동무중 주가 로게낭 데위 되무중 조남처 건세바디나 사워랑콘교사 미신튼가 간자 시귀민고시

0: ཁྱི ཕྱད མི ཁྱི ཕྱི ཕྱི ཁོང་ཀེ ཁ་ཅིན ཆེལུ ཇུ་ཤིན ཡུལ་ དེ་བེ པེན་པ་ ཚེ་རིང་གི མིག་པེ ཡར་ཏེ ཐོང་ནི གེ ཉི་མ ཚེ་རིང་གི མེ་ཤི ཀུན་ཅུལ་ ལོབ་ཅུང ཆེ་ཤིན ཡུ
1: ཨ་མ་ན་ ཏུ་ཤ་ཅ་ ཏེ་རིང་ གེ ཉི་མ ཚ་ལ་ ཏོ་སབ་ ཨ་ནི་ ཏ་རང་ པ་ ཚུབ་རི་ ཏུ་ཁབ་ གུ་ཏ་ ཏ་རང་ སམ་ལོ་ ཁ་ན་ ཏ་ལོབ་ཏོ་ ཏེ་ནེ་ མེན་ རོ་ཤ་ སམ་ ཨ་ནི་ མི་ ཡར་ོ་ ནེ་ལོ་ ཏོ་ སམ་ བེད་ ལོབ་ཅོ་ ཨ་རེ་ རེ་ དོ་ ནང་ལ་ ཏ་ ཅིབ་ ཅིག་ ཡ་ན་ རེ་ མེ་རི་ལ་ ཆ་བོ་ རེ་ ཅེ་ ང་ཏ་ ལོབ་སུ་ ཨ་རེ་ ཏ་ ཨ་ནི་ ཤོག་སུ་ ཤོག་པ་ ཏ་མ་ སུ་སུ་ སེ་ ཉིང་གོ་ ཏེ་ ཏེ་ ཅེ་
2: ཁྱི ཕྱད མི ཁྱི
1: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Raise the farm. Ah, you're so right. You get the cake so much. Honey, did you love what do you do? The coaches to Santa, and it's cruel to Santa to Santa. I mean, you're going to touch again. I meet the service. I don't put it to serve, sir. That's about your artism. What about the K, your mother? About the girl. My people say, Kinda is the bees. Go put it to Casey, gain him the last stone to Tamina. Ani kinza tapi kiji, sana dia. Oh na, papa tapi kiji lost. Kinza tapi lost ini mebi na. Tadi kesini, cikang tadi, yang ni mana? Dari jadi mi senggol lapar syurga. Kau tu cikgu tu tu boleh apa? Sama tu cikgu lagi orang dia. Ni yang ni mana ni kau dari syurga mi kau jadi nezul aja. Sana nali dia orang. Kau tu lost jenuh apa?
2: Tepat.
1: Oh, an jenis jenis apa? Jenis itu malu, jenis lainu. Apa tu lindi lepas sama. Cuma dia tu pun maju. Lengkap macam lupa lipat sama. Tapi macam kan, sama macam ni apa? Kau dulu yang jero. ただいとしてて。あんで、見まちゅうとのやでに、見くだらちれ、ちれちれ、ちゃめち。別にちょ、しょちょよ。あんで、ロプティブ全部ともね。ロプティチルとまね。ロプティブレともね。ただロプティさんはば、全部とさかん。ともね。別にから、地上がち。ラブリンじゃろ。ただいと。ディベ、てか、まちゅうしゃぶせ。あんね、じゃじゃ。かばちゃびや。なま。もら。あんでもらすれ。とびあちゃ。
2: ゲニムズラアジャ、ゲズモラス、トベティ、クランビー、タチ、サムダ、カレイナ、ベティ、アムラタブ、モラタブチキンナリ、チャプチンチンチョウ、アンディネインズ、タモラカバチチ、タンナペムチイイイル、アンディア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
1: ne shune ne
2: Benjo sa jenga sege tuba zukyu da sege jarda samare sege jidu
1: 아니 이제 망고 뉴에스 아니 저도 약받다니 그래 약받다니 좀더 가르인 봐서 당할 것들 원수 때문에 죽은 죽는가 아니 김사 찾기 문제서 막 배도들이 시작지 문제 가려서 원수 때문에 그러네 원수가 가라서 그냥 그냥 저거 싫어도 그 당한테 뉴에스 봐 대표가 거유고도 아 뒤에 말했어 배도서 대미교 저디 배도 디사르 배서 사르 이는 Toba seta yuta churu modiktaan mizu yuru nyan geki rang tajo loge geba yao maris. Ta kesi yon soko mizu ki tangi chekaba chungna rangi ta mila roba chika. Yugu yuzi tibia ya. Pechang rangi anu sokbo tila. Tenje, mi mangochila singko ta simshu degi penda shibu gara. Tende chega resu onre. Ta pola ni kyuela samsa chung kudu gani. Sosu anta rango mato mila roba kagi chika asa. Kudu yi chela maji re. Ta unan yirani pish teni ngay shi mayo labi riba. Kone babi ngu gomchik dora xa, zoe dungu. Ani kurang zangyi xio bago loba jizi ma bhaje, ani baba ya pesu. Da kodo namchuk ki dodang da sanu tangchok kakar xa, losu tiri reza wadwa. Ani kutinda jilo ya chimi, chinje yaru chinje, samu xivu dambi sewa jizi dambi. Kone dala da jengri kyo yong ya goyo, pei nga tibana mbordungi jengri dori sana, pui di ya goyo. Ani tiri ingi sumu, dagi pui chobo chubi, oya, nindila. And look at that. And talk to me. That get along to me to get in and talk to me to my dad. Talk to me. Talk to me. Talk to them to some crass. That's what you get. Dumpship areas. Dump dimsy to the town. The good little lamb at how many tangs you got. They didn't want that issue. Get a good caress. We get that, get a mouse shay over and look you jungle for us. Look you machine about a wing young woman she sees. So, look at the baby. 손다 다 손다 마중자래 나는 가지고 뭐 장배 시자 배자 공수 얘기서 다시 신경을 받더니 내 봐라 아니 그래 연지에서다 다른 집에 가서 그 좀이 지시 집에 좀이 인사자도 그래 봐 연주 싶디 인사자도 연주는 가지고 배시나 직제 있나 랑문 연주 있나 야 가시 간다 드려 대대요 드려 먹어 간다 놓지 들어 놓지 마지 내 가자 라파도 던데 뒤가 들어 비 맞는데 배 잡아 나도 책을 듣고 게이디 야부지 좀 게이디 야부지 좀 게이비기 봐서 저요 제조라 이규체 팬다 쇼도 니죠 야부 그거도 다 쇼지나 야부잖아 야디 게가서나 영지 죽으러가 기변도 쇼도 안 된다 진짜 그 비서 그 공에 레샤 하고도 링디 그로 비 자고 그 부두 다다 지 가래선티 녹제 녹제불로 배지동인 진짜 녀도 근데 그래서 저 유, 미더 종류 봐. 미더도 보조도 쓰고 좀냐. 그거 좀 유게 열어. 그거 접해보라. 니네들 씹어요, 그래. 대답이 되게 가면 돼. 너희 접어, 접어 차버리. 접어. 그럼 대고 뭐지? 접어 차버리. 니 접어 종이 거야, 대지리. 퇴민지로 접어 쏘버리. 저제 나게 니 마음을 넘냐. 그건 좀 장대요, 제. 니네만 니 피디 니 쇼챔버라지 장도 매일잖아. 아니 그래 망신이 진짜 장도. 공수이게 디단다 게다 시단다 드네데마 무슨다 다서 쉽지 못을 맞는 연주되게 용거 받는 배신 시사적이었어. 그래? 아니 장나지. 그 강도 용거 봐. 아니 근데 글글글글 그 럭제기 올디 더 럭제기 럭제기 미치고 쉬어지게. 집을 쉬어지게 되는 걸로 장나 또 그 장나지서 뒤지 남지 와라. 그 틈이 남스 뜻대 안 돼 이거.
2: 틈이라.
1: 틈을 놓을 수 없죠. 그 용자가 다서 장나지 지고 저기 他们两个人的朋友也干的我的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国家 나 계지 정이 아자디게 내가 슈크리스로 계디네 요래 타우나 계디 랑자 바티 와지 거나 오늘 내가 슈크르베 쇼르디 키랑 쇼르베 알레 제발 내가 더 해야 돼 쉬어야 해 엄마 얘네 팀 미지기 정제를 깨지 소소 괜히 맘마요 돼 정제 제발 두부도 네 건주 가서 제게 그럼 부정 시수트 젠지라시 원미로 근데 자대 뭐라 아니 다들 봐도 내 럭트라 맘마 죽은다 맘마 태수 럭트에게 넌 그대 달아 럭트라 니게 났어요 저거 디브 낙제 그 럭트라 봐 낙제 럭트라 스타인 줘서 봐 안 지나서 이제 깨져 죽침을 빚으러 죽으러 되게 죽침을 정겨.

0: 단지 슝루 직장 라제 직장 굳이 배 냐봐서 담벌 차트도 되지 럭레 치레르 봐 럭레 치레 다들 줄 길아야 나마 칼라 거래 제이 피 디 파블린지 들어 거 얘는 안 디게그리 디게그리스 봐 접다는 게 강을 거 계속 오는 달라 대 만족이 가라서는 팁숑 강가 딱 요는 시지 다들 겸겸지 거나 너나 멍식 갈 거도 좀다 다선 친구도 비지 티를 주나 비지는 접다는 게라 들어 만나까리 세이스는 까리 아니 에이스는 얘기 거래서 강납 되어 봐 다 내게 지게 걸게 접 다 계속 하는 중이 지게 주나 나 형들 좀 해봐 티심 말아 고 간에 좀 쇼크는 디 까자고만 계속 하는 게 삼네 뭐 주나 다다 다시 뒤에 봐 고 멍시 봐 도지 더게 막 딘데 치지 제고게 가래서 탑링 딘데 돌냐 로저 제리 제 독제제 로버 치모라 이뒤양 저거 쪽이 보다 좀 치모라 회사 신도 농수에서라 어때 아니 링디 바보 탱가라고 했다 바보 마쇼라 아니 미다 인도 친구 된다
1: 아 그래
0: 아니 마베 어 마다 그래서 아니 그럼 그 바보 그 니도 중년 내 바보 게 애증은 거래 어 다들이 하고 와 아니 다지 로 니도 중년 로 비에 치에리 로도 막 뒤에리 아니 정을 아들 바보 마베 제 디지난스 콘솔 로티지 로다티 아니 바보 로티 저 럽제 티브들 가주다 가주리 나 준도 지 뭐라 가주 실제사다 나랑 배 준도 지 뭐라 다 배지라 준도 지 뭐라 나 가부 시험 줘서 단 그럼 냄새 거 니샤서 장복도 맞아 소소 계주 거 니샤서 소소 계주 자 이렇게 지 뭐라서 너가 지 뭐라 뜻은 맞다 거는 지네 뜻이 뜻은 맞다 대단한 뜻 계주 계주 뭐라 뭔가 하게 계주 뭐라 두고 이거 준도 좀 그렇다리 럽지 너무 두고 이거 준도 럽지 치면 두 두째 어제 뭔 같이 했다. 애진이 뭔 같이 저거 좀. 이랑 좀. 안 저도 다들로 좀 제. 안 럭다다 줘요냐? 되는지. 럭도 더버. 흉이가 돼. 다 저거 한 대 뒤에. 다시 이도 쩍지 그랬더니 개지 애지 걱정 좀 주마.
1: 다다.
0: 인고 그 님 어디라? 안 저기 같이 그랬어. 뭐로 해서 누가로? 다 미랑 좀 같이. 안 알아서 대단 뒤전에 코나 아메리카사. 아, 저 저기. 아니 그거도 되지 막에 당황 제가 레 봐서 진짜 쇼리 좀 해. 진짜인데. 어디 레 봐도 지게 돼. 그거도 다게 누구 때려서 막. 다다 그 님들 로 다게 좀 샤베기. 인과로 주요. 저별로 지 저글로 지. 디다스. 얘는 막. 가서 쉬어 좀. 톱 톱심 줘 봐. 만족감. 获得感. 세지 봐. 幸福感. 디 쉬어 좀 쉬어래 좀. 어디 네 내가 좀 들어 코나서 토나나도 아서. 다그베트 딘데 티오레 앵과 딘데 루시 딘데 잠디
1: 리르네
0: 페이전이 잠디 난줄로 지르메 앵과 레라 페이쇼스 니줄
2: 데톤케 시자 제정나니 다바르 멜로 지르 니시 공기 게 니마체르 라지 감올 셈소 템보르니니 라니제 찬롱 주림테 시름도 데톤탄 김창 로소 제정난가 네바트 주베 쳔바식시 뱀바체르 라지 고 대신 니엔트와 대신 베베 담베 망보장니 망소라 지장나와티야 양지 간라 예준당 괴친 간라 파친 제바 난신기 팬도슝휴
1: 좀카베 탄데티 틴디카르 난게다티 딘데도 년통데데 디나로다다 게나게 다데 시름라지 소진이 주고데네데로
0: 제
1: 양데메 베데 탄키시 저 조데나도 와
0: 제제
1: 디망시디 라프체모네다 조차르라데
0: 제제 嗯，他那个都老，可是现在跟他谈的，给的家里的房子，其他给的，俺姐姐把这的，嗯，你都转了过租了，大概，他把这老对人家，也是主动啊，对对对，老对人家是主动，俺呢，当多的都是的，大姐给么的超过租也少了，爸爸，俺的给你们自家给开的，想着忙别的，嗯，这家吃了吃住，
1: 啊，
0: 这姐单独是老在那都提档的，调皮，他不拉嘛，是吧？俺呢困难就是忙着了。
1: 그거 봐 가이니 네 다음 돈이 있는 거 가르치고 이미 아니 저 때는 저 때가 내도 가르치고 이미 배 그런 거 잘 티도리 아니 티 다리 지 신이셔 다른 그거 가고도 다른 게 좀 시기 말아 이는 다른 로큐 러비 이렇게 지금 거기 다른 로큐 장시 시야 때도 있어 봐 네 만져 먹으면 무셔 줘도 안 되지 잘 그렇지 말이야 그냥 이제 너도 지 모르다 좀 시험 줘 줘 그래 녹지 놈의 시험 줘 세지 빠져 팀은 망부 티브리
0: 티지 다다 다기가 저거 때급 때 벌레 줍팀 벌레 레브리
1: 아
0: 급 줍팀 들어가서 팀 말이야

0: 게게게더니 냠색 돈 마시 이렇게 좀 주시오. 탑에서는 예지는 이 짱만짱짱 시오나 그러나서 냠 죽어. 다 된다지라 좀 건져지. 배 건져지. 땀 건져지. 좀 저거 나조라 안 긴 걸 중화 미마 지도인 제거기 능력의 방주 보라. 하고도 나조 뷰리기 능력이 저와 주다 능력이 아니 표정 하장 쳐버지라 봐. 그러나 맞다 맞다 용 자체 세면 봐. 때 나조도 가서 검사도 도주도 자주도 처리 일으키오 말아. 다들 배겐 책가 좀더 담비다 롱 망부죠 봐도 책가다 만지네 지금 이원 쪽이 급지 망부죠 다 갖고도 다지 롭지 제가 두드서 막 다게 망지 배지다 담비 담비 쪽이 근데 망부다 봐 아니 배잖아 다들 이제 튼디 제가 자기 제가 말해 호다 계속 미주 안에 좀 계속 시지랑 롱만 제 바다 쉬위나 그 계속 시에디 랑 시에지랑 너 괜히 두고 그 미기 두버리 랑을 라빠짜버리 랑을 라빠짜자 미즈기 메리 레이스 랑 정강 리고리 랑이 딘데 딱지 맞아 드리지도 좀 다티 맞아 벽이 담이 그게 잡도 가서나 된다 땅 마시나 포상한테 기가 이스가 줘봐 어디나 줘봐 어디네 시 고대라 그런 소 쓰네 네데 어디에 아서서지
1: 배디 되지 뭐 아서로
0: 배지는 김산 참부 치가르다 김산 참부 세에서 개지 뭐라 하고 사산 참부 치가르 사산 지가디 참부 치외는 변주서 레고 그리 사 김산서 레기 집이 온 거래 제가 배지를 보나 줬대 시험 달라 사서 집 가서 그래 안 되네 리자 그래서 다시 메시 언제 볼아 우리 년 뒤에 가보 반대고 저기 년요 개시 년요 매배 보고 그러시나 아주 아주 되지 빼야 보시셔서 디그래 그 하고 오요 말이. 그 당을 망제 때 대상. 근데 담에 되게 되게 유명 인기를 해 봐라. 다 이는 다 내 유지리. 얘를 좀 막 당 얘기 되네. 다 지금 뭐 용제. 대다 막 지금 뭐 용제 좀 막. 그래서 가서 된주 땅에 마시나 포상아 킹하이 사람이 되네 땅 되게. 혹 그래 가지고 단대게 드럽 뒤 입고 되네 지금 얘 매이나. 그럼 단대게 담배시나 안 들로 좀 들어 주시면 근데 지금 얘 아주 안 찍이 하고 싶어질 없어. 뒤 가리나. 다 게임바 뒤에서 봐. 뒤 담배리다. 띵하면 벽을 리쇼 담배 불어 열다. 담배 세대 가라스나. 계속 찍 돈도 찍라. 더서 부. 돈내 이렇게 부디 내지르다. 세이는 어, 다시 또 담배 세대 내지 예임바 자도 산사지. 뒤 건도 간나디 일레이 그러. 안 도지 저 배시나. 개이기 담배 열어 봐. 건 개이 담배를 넣고 말 건도 가고 싶어. 빙중 거로 호중 거로 세 건도 남산 그러. 민해지기 룸비 푼다 저 생해지기 룸비 뛰면 저 사람이. 사 네번이 된 바라 미 시단직다 세딘다 시에브라 딘데도 나 담비드는 망보지 다기 다지마 지름처럼 특히 시에무스마 다 진네 빨라 아무나다 뭐냐 로바 다 랑시 로스 겐다 쉬엔숨신 강고 켈린도 켈리마마 가운능도 조티 조 가브라 다랑 심 딘네지 파난톨 아직 팬도 아용서 자라지 제발클라 아니 롭지티에드니 바베노네 소레 다랑 메직티 르마타 아스 근데 답세 어떻게 될지 두고 있는데 티 랑가 르마 당라니 티 르당 데는 라브리다스 랑기 시에 대신에 좀 랑이 근도 클릭 동쇼 아 미는 논주면서 신을 잡아 미 말이스 이네 클릭 주는 땅 주는 땅 주는 땅 랑이 야야야 도리스 이네 저거는 답아 되게 저거라데 넘죠 제제 마용데 망조 잠디 시게 되게지 뭐 이스 그래 나한테 내 다른 봐도 넘자 티클라치 버리 나기 가서 가라 근데 사케도 니 쇼로 아니 또 스파지 또도 좀 하나 저 가르고 그도 해서 근데 또 김자노스 때 이유 소리 아티 계지 비 쉬버이셔 다티 김자노스 다게 그 티는 좀 봤으면 되버서 넘어 준다 난데 뿌티 쉽지 뭐 쉬원에 내는 자지 뭐 쉬원에 요 말이 다 있는 거는 가래 그러면서 나랑 소화도 자지 쉬고
1: 네 다다래
0: 다 그런데 밤을 잠을 쳐다 밤을 공부를 안 연구 말다 땡 알아야 된다 내 글로 주는 시지 다요나 다 건조게 아 선사 시행도 개빈지 얘기라 밤을 이제 땡겨 있어라 있어서 아데서 됐다 얘라 가보 남제 미싱 담생이 얘라 가보 아니 수규리네 들리겠냐 다이에트 녜야 들리라 가보 자스 올 드레스리
1: 다시
2: 생게 조번 넘바 팅디 렌진 참드는 주지지 렌진 디 서그 탐 좀지 저린 된저 탐 십시 친구 남긴 부부 된저 라지 다 참아야 뭐

지지 뒤가 제그노 가도 동카 자쇼 토마이 치스지 슝유 사고라 개바야 토투저 급치야 사이 방릉은소다 난촌단자 통주유진 가되되다 사고라 토 매주몽보제 추주유바도 사고라 조비 토미 두가소 최소거 무보매비 다가지주 사고라라 추유 코자다 롱강친부 코자양 매바 히터 다니지비 롱어 동수지 시즈니 이시송 공도 다 사고라 토라 코자이 방른지 조처디 사训다 사림바마 사고라 대원수 퇴연 다니지비 롱어 동수지 시즈니 선수지 공유종 사训디 사시지 무한주위 두전라 폐디 사고라 토거 최소도 却看隆起从马得个几所人性团托解释的歌

主播聪聪说：“当然个西北城镇西北对村农，俺主播聪聪拿了，啥过来的？城镇一万人主播移民过地，西北移民，前南街，还过送。”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쇼 되는 거 저기 야랍 접잖아 답을 땅 그지대. 가 제모 했고.
1: 오마시 제티 고 진짜 저 그래.
0: 대줘 말해. 빠나 뇨 총쇼 되는 거 저기 아쿠리폰라 법조

0: 주자리팅세이도라
1: 세이도라
0: 용초비당주조카당니비로통용지조자소
1: 창양다뷰세이도라이切拉卓阿巴米金巴门

主播那么做想了忙吹多其大学起源在一些深入如阳间年距离现女性的订单能三笔接动二月深入零几年投出笔深入

0: 这不那把错，想了的人给三十多里弄点看明白。贵州当地县土著百姓说，当土贵州当地第一呢，给钱我吃了一百的炸炸喜悦。贵州了对年七月当地的人呢，先把毕业节当晚人特别忙些，那位女子了就要喜悦。在那新竹林间呢，给钱我吃了一百贵州当地的土著百姓说。
1: 我来哎，我这就去，俺们啦，大家差不多学业，你们给干些人，但恁就各州当面差别啦，搞不起，俺来小啦，各州当面就走，但天天在人家在这边搞不起不穷，俺呢，阿姐，俺经常给叔叔我这些难的。
2: 哎呀呀呀，俺们啦，说多学啊来了，你们给干些，俺恁就各州当面差不多，他各州当面是的，俺呢，难得过的话，当各州不也当，忙做个业务，是不是那个多啊？送账。
1: 阿嘞，既然给贵州当领了，我这肯定够呀呢。贵州当领了，他忙做给你不能过是吧？他一年来他们也给你听不学不就过了呀？唱不学呢？我你是他啥子来请不给他呀？但我你给这我得了，忽然给阿姐顶着学不就那个嘞？忽然给阿姐，既然给阿姐肯定送不得过呀呢。俺让给阿姐送一钱呐，他觉得你要个学不都是贵州当领套了，忽然把大钱送给，丢丢俺是他干做去，我那三不了呢，娘做学不穷。
2: 阿嘞，你这吃上了，娘做看中呀呢？他俺姐这么多，别娘做了媳妇多的。人家谁的？俺老婆的养我媳妇就完了。农民生产穷穷去，看牛牛去。当俺让了吃香呢。
1: 看别不见，看不差不见。哈哈，这是我那古龙媳妇知道。
2: 古龙的媳妇就。
1: 知道了。
2: 来，
1: 唱不许呢？天上真的俺差不多要学习的，你那俺差不多要学习的呀。
2: 他去。
1: 知道了。
2: 哦，俺也生产许。嗯。但起码也那俺的贵州当年差不些嘛嘛噻。
1: 阿嘞。
2: 天上那些这么些个就差不几根的。
1: 这么些年了。
2: 哦，俺现在要个媳妇就我个的呢。
1: 现在天上俩跟着学去。阿嘞，干嘛也那送伢那的？
2: 贵州当年给俺们的就
0: 哦，当俺做军队作业那个团长群军都做了，托那当人事忙的起来。
1: 哈嘞，这样个去那人事看电视能够吧？
0: 哎啦，哦，别吃吃，咱那啷个个的呢？普及的父母是宁波有个多呢？哦，团长群军这个托呢，可你啥子也没用，俺好个了呀。
1: 好子，看这啥个活嘞？
0: 咱普及的父母的电视用对咋办？
1: 不玩，
0: 父母的手术嘛，接吧接接，落心个的，当是就动手呢。
1: 哦，不得啷么生出用去，开车嘛就啊，那是他们就哎，哦这哦这我，没看多少钱不多啊，下个啷个个的六星做你晓得吧啊？哦，都是十年的，嗯，啥子买的？啥子买的了？哦，他这个啥子买的？你看这写的。
0: 啥子买的呢？
1: 哦，
0: 我们的六星个的当是中不了吧？
1: 不了，
0: 不得啷么生出用去，让下了一把六星个东西，他有那想着干过学的，哦这啥子的？
1: 哦是了。
0: 我那天那个人事要不修那的哇，
1: 伊的伊，
0: 成都俺做人事吃些把看些啦，今天作为那个各朝啊当检查员那都是啦，他那忙起来。
1: 啊嘞，他这那作为处理啊，不要做，你就看这事。
0: 本来俺做没生意就恐怕不得解决些不着的呀。恐怕不得解决个了个嘞。
1: 刚把一把不要不打个，两把一把有，刚把一把不要不打个，两把一把有去个。
0: 啊，都是罗，都是罗。
1: 哎，你都是啊你。
0: 两把有当啷开开过的？
1: 有啊有啊。
0: 大家呢，听那个拍子的呢，讲不得那个宁波有些片子，大大的一个多么多米事的。
1: 哈，这个嘞，这个嘞呀，给他是啊，天，哎你，都是了。是的，古怪说的这么多呀。我呢，天生啥都多啊。是的，这都俺做说不了，啥不拉能的。好嘞。这当然了，解决些不着嘞。
0: 这当然了，解决不了。
1: 哦，对了，啥不拉啷不拉哇？哇，妈这当，没了啥不拉啷不拉哇？呀这当。
0: 嗨，大哥子，啥不拉家肉钱呢？当当拉的开发出来的。
1: 用啊。
0: 大家呢，听那个去哪落去？这当那的，大大的一个多么多米事。
1: 用啊用啊用啊！
0: 对了，啥不拉啷呢？没了啥不拉啷呢？听那叫了，咱们媳妇去读教书，
1: 做护工。我那人俺最多拿钱不拿，出去做了，不要做那这那活的。
0: 你莫穷，他都俺做那么久，该吃些就上班。
1: 嗯，
0: 该吃就干了，该吃些就完了呀。
1: 该吃就干了，该吃些。
0: 哦，这当前呢，明年可最多对上班，该吃不吃不家务了呀。
1: 俺来该吃不干这些就对。
0: 俺来家务了，听那谁啊？让开一个客人。
1: 大把人是俺做康百国长的，肯定有钱。
0: 给你啷个去的嘛？都是你有这么重啊？
1: 那肯定没有吧，差生。人家天上都去，大把人是俺做康百国长的，七家单个都管呀。
0: 全面被给些嘛学，起不了年纪多，干嘛去偷嘞？
1: 没事的，让啥子去？
0: 前面干这个，
1: 前面，
0: 这里去啦，晓得呀，晓得，晓得，晓得。
1: 对，该全部媳妇家过来呀。
0: 好子，俺怕小妖怪裤子穿大了，该穿就那啥了问。
1: 该穿就叫那当大伙儿得个嘛的呀？
0: 大大得嘛的了。
1: 哦，看这是，
0: 大家来看那谁啊？
1: 咱肯定没亏了啊！大把的是俺做康百国长的，肯定有钱。
0: 괜히 라페 기브리 마더치기 내 요조 마중아
1: 나 괜히 이만 요바 차셔 내 테랑스 키 딱 빠르신 남자 강대 부담라
0: 진짜 되게 누가 나 처음에 되지 마셔 히볼이야 내 주도 하지 도래
1: 멋있느라 사투시야
0: 재미 가져가
1: 지금 해
0: 재미
1: 재밌다
0: 좋다
2: 내 레모도 가야 하네
3: 오늘 딱 나고 대부수
2: 딱 갑자기 저기 깨치면 자고로 봐
3: 와라 와라
2: 그냥 가로지도 깨치면 주시면 자고로 야
0: 가로지도 그냥 깨치면 자고
2: 맨날 네가 침보 김도 가면 시부지게 나한테 짱맞이게 와대 푸시다 보면 지금 가로 지기도 나 깨친지 시부지게 그러냐
0: 아니 군이 깨시 근데 시작하지 그래
2: 이래서 같이 그래
1: 아 상 가르치 대뱅에 겨꾸뱅에
3: 나 못하지 요 내용은 좀
1: 루다 튀베 가로 지바 못하야 가래요
3: 제 정말 라딘데 잉체라
1: 아
3: 나라 시부지게 거기
1: 겨울라 니 시도니
3: 원예이 아니 아니 찬스 자게
1: 찬스 어 영아
2: 네 깨준주 심자고도 와
3: 어지라 닌게 난 미니 요 말이
2: 어
3: 미 깨져 고돈 요 말이 파 훅치시지 깨 쳐서 요제 시엔 나로 있는
2: 깨 쳐버져도 딱딱으로 되게 말해 아니
3: 야해다 나 제 말했어
2: 어 찬스야 아
1: 나 가르기 때문에 왜 자꾸 말이
3: 나 못하지 요 누이면 줘
1: 녹통에 가로지방 와차에 가려하라니
3: 레레레레레 그만 가진데 인제라 나랑 쇼지거기
1: 너만 아니었더니
3: 너네 이 너니 차세자게
1: 차세
3: 영아
2: 두수 지다 가로지니에 소리 좋아 말해
3: 오늘 가르쳐봐요 그래
2: 가진에 잡아라
3: 너네 이 깨져 시에다니 깨져 쇼도 갈라
2: 이거 좀 정동 안도 미펜수 깨져 시에도 깨져 퇴다 시에 시에 그래야
3: 야 그게 되게 순수해도네.
2: 베나 아자라니 최종나 최뇨가 침벌봐.
3: 어르와.
2: 딱 거기 독소나 깨자 마제 퇴벌이야.
3: 아래. 그니 계속 간대 시도해.
2: 다제나 그니 최뇨니 아자라니.
3: 이다.
2: 이다. 이다. 하지. 좀 알아도 봐.
3: 어찌 아자 양절라래도.
2: 어.
3: 제스가 페베.
2: 어 최뇨가 용비.
3: 어찌라.
2: 그래서 그래. 최종나 최뇨가 면 두두뇨가 용거래.
3: 어찌 베제스베.
2: 어 베제데스니 베이래.
3: 어찌라.
2: 라바 베제 그제 베제뇨 봐. 그래서 그래. 그래서 퇴벌다 다.
3: 당원에 대사 남씨 정말 교차도 안
2: 대사 남씨 저거 교도 안 남씨 저거 이미 상에 하고 그러봐
3: 어디 그래 부르베
2: 어디 왜 부르다
3: 너니 모두 방문에 친구 심부차도 와
2: 심부차도 돼
3: 어디 친 심부차
2: 그래서 그래 네 보고 알레 빼고 멤버 안에 너니 이제 심부차하고 해줘
3: 오네 소설 바바 잡으셔도 와
2: 뭐랑 바바 잡아도 돼
3: 너 그러시르자
2: 기사체 그래서 그래 뭐랑 바바 잡으면 해봐 제 김새 쪼라 잡으면 딱딱 되게 그래
3: 아치 땅아 계속을 시에 도움도 다
2: 시에 도움도 나
3: 제만 아 로봇이 됐다 오심 이제 투내래 계속을 시에
2: 그자 마셔봐 컨디스 구겨라
3: 아니 계속 시에는 잠아 퇴버도군
2: 계속이도 퇴버할 때 미남이 빈주인 제와 천배지도야 마시나 제일 켜냐
3: 말이야 네네네 다다다 도다래 도달라
2: 로
3: 더도 마도 그저 땀내 가시에 나로야
2: 응
3: 시에 첩첩 쉬운데 등도와
2: 네네네네
3: 나게 진짜 이거 아니
2: 네라
3: 응
2: 영화 다치는 드링에 대야 자나게 첨시 당체제 배셔시 당쇼
3: 오지 징주 그냥 뱉어 내려와
2: 어 징주
3: 야구 시위 뭐 남산이
2: 났을라지다 동동동동동동 태태태태 당 나도 오

0: 동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계속해.
1: 파고무 쏠래.
0: 파고무 쏠라.
1: 그래 카세트 손에 연비.
0: 야야 알았어.
1: 됐어.
0: 초안이 규제기 규제 중사래.
1: 어라발.
0: 규제기 규자거나 초알라 규능과래. 규능과는 뭐스 규자 여사 규네 규제 옆에 규제기 규자체오래. 규제기 규자 맞잖아. 아니 안도 초안을 규례 맞으네. 규제기 규제되게 규례 두고 말하니. 죄송해.
1: 어차피 결혼하게 숨에 잽나 초안이 규제기 규제 중고래
0: 네네네네
1: 규제기 규제 여러분
0: 말다
1: 뭐나
0: 나서나 초안이 규제기 규제 중사래
1: 하래 하고 사고 규제시 초안이 중고래
0: 네네 제가 먼저 초안을 좀

가 펜댕시야 샹동 가보야 렌케자 살아야 렌선시보야 노르베다더고야 소니마보야 히티준댕시야 렌케사라보야 하자라 펜댕시야 렌선시보야 야루유르중라야 슝동아케야 데바타사리야 리줌지보야 조세히토리야 샤밍제보야 조세오레 리야 쇼유보야 쇼텐조사부야 쇼미오디신조사미야 계속보야 라마케사코야 멀로가라보야 추송조사부야 탈로미보야 대신지사미야 다샤텐두보야 고보뇨레마

Ko tamse duki bo na po dati.

Oh,

총례인데 달로 매년 잡고 사샬라 샤매는 해봐 여도도 매비키 둘레 저리 땡들케 몰람 돌레리 다로티키키 미치테 나 제로그 삼바 아다다 보통 모션 캅데치 달로 나비 띠띠 긴 동갑레케 파마튼 조효도비 까자 통소데 달로 로보시케 노문다가 현들라 사코미키 루티 에다슐 파르보토 캅데티 레파트 나비 좀레케 다코 잡도비 르톤도 네캬쇼 선신 노르베단도 티케 첨셰 삼나카 달라 탄 앵걸마 안다사 사우텔로 라알

ba yin ju ding bo ga yin de ji jing ba men nan da khu na tu bi yong ru yin ju ci li ji yin xi ba men da da ti de ji luo dan chan ba yin ju ding bo ga yin de ji men zhen kong ge zhen bi yong de da da ge a ani bei gang jin jong ji a da zhi la luo ni xi ye bi ge de jia shuo man de su ju luo dan chan ba go ni su ba de zhan ba de ji yin ba ma do de ji yin ba li a ding bo ga yin ndaji jiwa mei se dira, taa koro haja go go kawe ke go pachi ndapa jashama mo ke jing deba dame tante go kawe yung zamba tante ki mei se zoo di chirin deja ke loda chamba gang lala go go ni gang ta dede go ni ini hibra sheba toni ko zamba yinba mato nda misi ka ni pachi gongzi na pa lawa ji kawa tonde bi gzonra wishin zamba ji mei se kiwari taa ndota bala chirin na ching ashin ngawi tena njuba se dira kaya da jake ucho to gang la jayo re se na tate deji loda chamba yin chu se yin se ya tali jayo re 这个鸡啦, Tibo Gavin, the chicken by means, and Julamana means a big chicken. Then yin da means. Tingama did you, Julamana yinri. Tijima did you, Julamana meanri. Then yin means your part of the guy that Jacob Chili Jagger, the other person, Tingas and Gavitan and Jubas, yin meaning and Gavacha de Roa. Then in Nanda Kuna to be Yunuji, a yinji chirijing your hiba merson. Oh, Tang and Chichi, a doctor came with set up this with you. A yungu kuna tukni, zambi ku tenze ku dati ji yungu ji yinchis, yinba mato. Yinji tiri ji yin hiba mese, rongu tani tatsul na sanzo kaya meba, yinga zambi ku yung te soko nolo, tiri jima ji yu tsu hini, rongu yinbi so shiba tani mese kyori. Ta yinga pecha gana, lihin kipi lo di ji goyo lumbi tetara mese, nga so lihin kino tante yawa. Lihin kipi lo di ji goyo se dilo, lihin se a kipa shiba damba te soko ma sumbi kutani, mese ki nyanyong te so, man dombi ki lihi te so de kipi loji ji goyo se de xiao loji da denpa te so go gores goyo lumbi te tar mo se de lando la mongbi ki xiao lumbo te so ke kipi lihi te so jatawa yin go tog ma reis nan da taban chamba yin na goyo goyo hi ba de goa yin ju hi bide lumbi te tar mo se de lumbo te so ke den de ma re ga de ma re se de lihi te so so ma de kipa ke goa na yin go so go ma reis ha re dino ji go goa means 대니 받으라 직토랑 가요 바인자 아니 대답을 치르세기나 아니 가신 거 같은 바스 되네 다 얘가 또 배정이나 희 먼데 바인지 희 미히 바 메인다 방아 또 디제 계산으로 되는 온기도 와 나가 치르잖아 계산도 고 희 먼데 바인지 희 미히 바 메스 오 희 먼데를 해 마도 나 희 미히는 도 야는 메스 되네 희 먼데 바 인 희 미히 바 메스 이 메인다블 아 친가시도 가나 보지 요래 다 대답을 받으려 제가 됐어라 아 나신 가위 되는 주 바세야 zote chiri na, nuk chechi di chiri chiri na, zote ngama ta, shima ji tsiki tola, kuru tsini kurungu tola ta, ngada yubi kishikishi, yin ming isa yanda. Ta ndi kasi la, barjio tini kaayda chaku chiyo isa ya, kaayda chaku chiyo yaku yola sopa tesu te, zayi chani matos, yana chichi yinba li, chichi yinba matos ya, matos ya teta, yinba li hiba teto ten, jikba chanro kishi. 배차가나가서 다디 디지로단 참바 연주 팀포가윈 디지지마면서 안디가 빠지 가야다 자극제데 마토 희박 치들 파 지가바이나 다디 디지로단 참바 임바 마토 참바 임바 리 야나 임바 마토 팀포가윈 디지지마 민스 야나 히멘데 바 임바 마토 히메히 바 민스 히멘데 바 연주 히메히 바 민스 안데 그 제데 히멘데 바 임바 마토 히메히 바 민스 야나 히멘데 바 임바 리 히메히 바 민다 Tindal Tsingashin Gavit and Jupiter, on the Dan de Sote, Shadankana, Chichi, Mato, and Chichi, Yimba Lihiba, on the other day, so much. Tenin, Tanai, my burger, Chetan and Jusin, Niba the Cherries and Muntumbi Chichen and Jubari. The Muntumbi Chichen said Shadanga, so holding Chichi, Jindi, Giants and Castellata, Tsingashin need Muntumba, then pick the Nigata, Chichi, or Delan Jugri. Tape Chayana, Key Hippa, Demajor, Gunji Kinship or God. ki hiper damage kunji kinship gardener cog tunnel hippie kitchen the demba race they make juice the demba inner yimba race juice and the gutta see the chiris the mutabati then jete wincha kunji kinship a wincha or mutoma go cook hippa the kitchen demba the major toma kinishigina a camore luzia kitchen the demba re demba the kinishigina gardens dinner tinashi nipatula a mutabigina much tangua co keep a yum make gentana nipa nyakchada 오, 코치리스는 시당 그린이 인데데서라 하장은 키바리 제제 정선 나서보다 키바리 예 매주스 예 매주스에 대 키바리 데스를 다들 지스를 고 나마다야 먼저 봐지 되는 젠타다 니바차서 되면자 대응이 좋아하고 너 코란 건 젠타다 니바크 찬 이게 야빠이나 냐차바린두스 헤바린두스 냐스 헤바린두스 대인들 진 키바리 데 젠타 차더스 헤바 데데 킬레 가더스 어디는 생각하시니 받으라 먼저 봐지

도와. 더 층이고 도진 가다서 좀 말이 공단다 나기 이미 답 그 층이고 도는 가다 좀 말이 돼. 왜냐 층아마 그 죄단 죄네 대다 심하게 죄네인데 도스지 아니 문제가 된 거지. 더 강권이 된 거지 나 발진자가 그랬 된 거. 단 네 가서 문제비 지지는 유비 그 자작 텐데 답은 좀 봐이나 자유 찬이 아주 그 계시하고 너는 왠장스야 돼. 이나양스야 대소다 딱 대지만하고 참고 그래. 키히바 데미지 끈지 키니시바 가든 키히바 뎀 뎀바 이나 양스 왜저 끈지 키니시 가스 코 키바 이 메지는 코 키바 이나 양 젠타다 니바 냐차다 어디들 공다 치르잖아 마똑스 안다 지지지 연발리스야 대다 그런 로스케샤 제당 찬이 이바니 치바나 보지 그래 딘딜 나시 가위 되는 줄 봐다 먼티비 지지는 줄 봐서 내지 니어즈 다 왜장아 저 이거 망보고 놀아 다들 그 다니고 망보고 놀아 나시 가위 되는 줄 봐다 먼티비 지지는 줄 봐서 너니도 냠찍듯이니 냠찍듯이니 고 땡이야 바래 너니도 소소소소 땡이 쉬어 말해 안데 치르세딜 나이 많이 바가다 이제다 그 뉴스 예지스 다 쓴바 거긴 뉴스 쓴바 치어리세딜 샤치 다다와 그 치로라는 줄 그리스 어야 샤치 다다와 그 치로라는 줄 그리스 다 샤치 다다와 그 치로라는 줄 그리스 되는 데 시당간 안소 디젠 그다 이게 그 늘이 그 라네 그 놈아 시당간 온다 디젠 치르잖아 아니 근 진 진 대소대 치르잖아 디 다다 시 준비기 샤와 쳔비기 샤치 대소거다 치로를 잡니 샤치 디 다다와 해 봐대 사바랑 쳔거요 디는 다다와서 이제 치로서요 다다와서 요 다시 늘이 당간 안소 다다와서 이게 치로를 이나 인 쓰는다도 아 강 쓰는다도 배차게나 이제 연비강 이제 연둑스 이제 연둑스라나 이제 연둑스라나 사 연둑스라나 되니 배차게나 샤와디 시 강인스라나 강 강스라나도 아니 연스야데 시당게 야운 샤 샤치지기 지스 야운 디스라 샤와디 체르나 다다와게 샤치 마 땡로고도 와 대답을 하지 다다와 사지기 지도서기 그래 디인들다 이제 디까스는 제자가 책 그놈아야 아니 건나이 많이 봤다 샤치 다다와 사직 치료는 군주군도 우세하리 단대 시당간 주저도 쪼도 강리세 되리다 근당 진당 진 어쩌지야 더선들 다 더선도 요로 요동래야 강된대지 최 상황지 저와는 이제 많이 봐 근데 그 요소 때라야 건도 희비근 시다단 제자가 책 요소지 토탕 다 요소지로 대 난게지 저 그래 요소 남아라라 지요스니 진주 남아라라 이비가슬라 아니 자자 체가이다 자꾸 조적으로 와 디너 샤치 다다와 그 치조 가슬라 아니 가이다 자꾸 전에 전에 적으래 다바사 쯔세와 나게 다바사 쯔 강아 그 희바나게 강아 근세니 오 디너 샤치 다다와 샤치 그 진주데 남아라라 임비 가슬라 아니 가이다 자꾸 전에 전에 적어 다바사 임비 가슬라 가이다 자꾸 쯔죠 샤치 다다와 디 그 진주데 강아 임비 가슬라 가그 그 거네 근이죠 오 근데요 다들 가서 빼진 아버지 이야기 봐이나 아니 가서 보여리 빼자게나 남아라라기 짓을 가야다 자기 전에 저 앞에나 빼차 로란 전전 유즈 아 때모 때인전 누스 리본 나전 누스 아 동본 거전 누다 로란 전 히비 진주 나리 때모 때 히비 가서 진주 나리 나리 히비 가서 진주 라리 응글 히비 가서 진주 라리 딘들은 전 어 로란 전 데모 땡 린더 동부 응글지 내서 소마한테 다다와기샤시 다때 싸워시바 그 지도라 아니 남아라라 전선 되자니 아니 로란 전진뉴스 데모 땡진두스 린더 진두스 동부 응글진두 히비가슬라 빼샤도 로란 전 여비가인 봐 데모 때 여비가인 봐 리포다 나 여비가인 봐 동부 때 다다 응글 여비가인 봐 어 데인들 다다와한테 된 거 그래 아니 다바사기 지스를 찐샤 나 매진두스 리카 드진뉴스 민 독진두다 나 매진두 히비가슬라 어, 뭐 예바지가 나 따다 나 따다 치르네. 매 김비 가인 봐. 리카데 드진 유스 리카데 따다 드기비 가인 봐. 민 독진 두세들 어, 니보세나무도 야나 치리 따라 강히라 치르네. 매 예바지 콜 민 독기비 가인 봐. 딘들은 매 드 동데서 소마 따다와 샤시리. 데사와시비 치둘라 아니 쩐디제니. 다바사지으센 쩐디제니도 와. 어, 매 히비가서 진주타레. 드 히비가서 진주파레. 독 히비가서 양주사레. 다바사기 지스르 쩐샤. 강하게 지지는 근자 앞에는 땅 녹은 둑스 짜란 녹은 둑스 아 덧칠해잖아 녹땅 녹대 진주 가래 다다와 그 자세히 대기 싸워시비 지루라 근제니 어 강하 근제니 땅 녹은 둑스 짜란 녹은 둑스 비가서 땅 녹이비 가인바 짜라다 파 야이비 가인바 나이 지지 근자 앞에는 롱근 랑근 유스 퉁근 유스 어 다다 냐사근을 야 랑근 유스 어 추 퉁근 유다 랑당 퉁니기 진주 가르와 디즈 근제니 어 디네 다 샤와데 다다 세게 많이 받았다는 거와 어 대답을 했어
다 나마라라 다바사 강아 그 짓을 아니 진단 드니 진단 거잖아 아다 탐의 그 짓을 강제하게 있어들 다 시간 가는 바이나 아단 탐의 의단 여세니 요마나 은다 요마나 인자기 비존라고 요르데 왜자 nganchiju yinyin nuna yinara dada gishchitanga yige gishosugun nuna wen nyansayandu yabata shitanga ngansuda karisa gurugu chi medibizonra wari dindri yindila da dada lantsunba yinako ngato da yito ninjaga toni yini wen da yin da wu yu dijina dosi je mede wari mazi shitanga ngansu shitanga dindri ki bishet donso deya dindri me bari da deli dode adan tamengi jisur zote ngansu ganjabi gisote yore isana gandu jago yore ādā tāmi kī jītā gāndi yāgu yāgu yāgu bēnā sāgan yūs, ān rōgan dūk tāp ā sāma sāgīmī gāngi, ān rōgīm gāngi yūs sāgan yū, ān rōgan dūs ā bēnī tāgan yū tāp ā tēnī līnyā lāsō bā tāni yīgīn rīgān yū tāp ā rōwa yīgīn rīgān yū tāp tā mā tō lī sāyān yū tāp ān rōyān yū tāp ān rīyān yū tāp tēnī jī shatāng kā ngā tō kā gu nō rō bā jūbī kā sā yī jūyān dē mā rī tē shatāng kā tēnī kī jūbī kī sō yā yū mē bā rī tē mā tsē 아니 타메가 아단 타메기 지슬라 가기고 거니 근저한데요 아니 니치는 된지 그때 소 매바야 말인데 이제 쿠야요 바래 있어 그래 단 이제 쿠치 처리잖아 나서 카제팔르 그 라자 하시는 가서 용수 잡이 그 라자 줘라 카제팔르 그 라자 건 오늘 주어 바래서나 용근이 용근 로근 로근데 걘도 용모 참아 로머리 있으니 데릭 친구와 아 용근 용근 로근 로근데 걘도 용모 참아 로머리 있으니 딘 디가슬 용근 용근 로근 로근드스니 로단 로그 지슬 로인 로인 센라다 로은 로은 센라다 딘데 마제는 로근 로근스니 근데셔 오야 같이 발라 작은 옷 드리잔 오 딘데 예바 연자 아니 샤치 다다와 가슬 아나 타메기 지슬 아니 가구거니 근 더자와 마도레 시다가다 은다니 딘데 이게다 가게 니그 돈이 주소 메디비존라 버리 딘딜 근자와데 이게다 가게 니는 튼치와 맞은 아그노로 죄비 가서 죄대와리 데인들 비정로 지금게 아 다티 그더니 로비 지금게 드라프 줄게요 아 다디 가서라 그 공거 가지 팔을 걸어야 될 문장이 내리진 가서진 순요리 데인디들 단디 가서라 공 공바데 하장거다 저도 그러고 딱 본다지도 아 아니 그 대나 탐바라 보지 어떤지 제일 된 거 데인디들 디 가서라 그 고르지 마히 바인 다 공들 다다 사지가 치루라 아니 근당 진당 진저와 다 거저저 에저에서나 거저저양아서 예그레스 거저저야 예그레 저리서길 근진진 대소 소마기 진주 나데 파 도르니 진주 마데 파 가르서로 파 뒤니 아니 거다 쩔어서 보자 그래 배정은 매진 유 답답나 매지 유스 데모 텐진 유 답나 데모 텐지 유스 야르 롱거 유 답나 야르 롱거 유스니 근진진 대소 소마기 진주 나데 파 아니 도르니 파시니 아니 내다가 체크는 런센 받을 그 돈이 다다와 지도라 사직 지도라 이제 왔다는 도와 오야 아다 내다 배치를 이제 들고 시작한 거다 안서다 이토다 안서 니가도 너나 근데 배시 여대 바리 대인들 내다가 체대서 소마대 체대서 들고 건데 아다 나의 마이 바가 체자는 교수도 너나 직체를 이제 딱 나시 내위 되는 줄 봐 아니 체를 이제 먼저 비치지는 줄 봐 선체를 이제 다 시작이 다다와 그 지도라 아니 내 소대 인주근 누스 다 대단 될 때 ndetaka ta chit dhutsu juwari ta ndetaka chit dhutsu ndila dhutsu ltila shidankara nga su ta rikisun rabu chi shena ndrikindu gandhe isa na tambo di chiri isa dhilo pe na nga su dijin na ni ju nyigus pe ju yigis cha ju tapkas si ju pamba ta ta ndrikki rila chiri isa dhilo ko ni ju nyigus hibi gasa la ani ta tsik tu tsik dhiyung di isa la niyuk sani pe ju yigis ta pala pe yigis 자지 탁가라 짝탑스 세지펌발 세르는 아주 디로기도 아파진 제라도 디그리 다 배진 제라도 디버시펄 넣다보 그릴라 치치치어잖아 제라 그 체야사 되라 니배자 세르다보 코치 치친 찍제 이제 디지스로 치르잖아 코 치친 니래요 니그 예게 탁가 덤바선 다 넣도 유가슬라 나마지 제라 그 체야사 코랑그 아니 민트드 코 치친 찍데 야 지지 nigo tang yige tabi tigitini minta ta pa ko dini pechaga na nigo xiba de dini ti sono nyuks ya tsudda pe xiba de nigo nono pech yige xibi yige te yige nono tsudda taka xibi kasala tabi tsudda saji bamba xibi kasala to pen tsudda ni to doyu kasala ani bagu chiri nan dada kichiri ani dechu kundu wa dechu kundu ninyu pe yi chatab serbun sani nga su dechu kuyo res di kapa yina ani ko tuyeni gyodun rogo mara
다지 리담보리 리니바치리

Chobanamba,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 신칸노 무이 드린 제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1: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슈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도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솔라 마냐 곰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히
3: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0: 시위 고유 소재 신이다 많이 바라 로니 기고인 강자 소인용 롱라 참비 촌이 시답이 댐주의 계송유
1: 제디 매이 마치 시당 계랑리 메바카라이 난치 인제 통나는 집이 우초 시주대 야니 랑그랑나 인제다 샹비 린게 슝다
0: 드응오미 샘쇼 히바나 자와니 독주 메바탄라 가니인데 조농돈 레체치 롱미 롱크 롱라 샘쇼 제주대 인라 제텐터 샘캉제 팜카피비 팜카 예예 끼니 좀메
1: 디나 가리 이키다 가리 쇼나 가리 쇼나 소데다 참마 존지 빵도 쓰다
0: 랑기랑라 닝제동 혀사유나 난주 옛니 난주 닝도 도비 자막보 초동 파마 변제 가니 로카소 혀사동 샴제 쇼토
1: 랑기랑라 난지 인자레 낭다 치지보 초초라 낭위 난주 대인도 랑기랑라 쇼유마지 가리 이아히 소나루
0: 돌나
1: 뒤뒤리니소 소아치다 제진치야 랑세랑라 왕위 세라 고차치니 랑게랑라 닌제다 랑게랑니 샹치 숑군조로 생강 최디나 돈하나디 생강 최디자 자와시비 대탕거랑니탕 대탕거 시초 증거

0: 발생기 라모
1: 조반 넘바초 이제구 하와당 조공 현재 대비엔 자기는 등대 윤만 뷰 이제 당원진 터주여 샹라 신조 빈디니 등대치 다 최치위엔 자기의 토주비 신조

자위 모단도나 타원 사유르 칸지 히바다라 자주 진비에 진신 춘비에 자루노 덴듀윤 포모만 비에 제동란 진비에 타와 응바라 기주야 샹라 신종 긴지니 덴듀다 체칭 위엔 자루 히 토조비 시나 요바쇼

刚拿六个姐擦边缘呢第二第一集问他们做他们像那新竹林的年第一串村别应该得被六一给偷追被新竹